0: 암샬아, 시우마시. 공어디게 녜퍼유네 수요포라 기용비다. 차별이시야.
1: 자히는 가장 아공 루교시대도와.
0: 더 가시지 마시바 냐데비나. 촌라 조어쇼. 촌라 조베 마제 접주스달은 그다.
1: 왜? 저지 장경아 김시대오이다.
0: 레슬레스 키란 김범범 빈 그제스.
1: 어, 자시. 장계 고총 교제 김상 가주도 아.
0: 김상 가려봐. 네 키란 장고쇼. 도린 륜스쇼나 가면 제시.
1: 라이나 나야 기 청춘 지금도. 네랑 정규 제모 좀 스멀어 아. 랑우 이제 사디비 요 마다. 네랑 쇼. 디랭아즈 아메 처제 소제나 레가 치민 로디에 요시.
0: 소차레가 교스라. 키랑게 나 쓰다다 쇼. 머시디 나 레가 치비나 키랑 공연에 요 마다. 다디샤 주리바스 링가테다. 신다가 나 고데 요시.
1: 주고.
0: 네 김치 피죠.
1: 오늘 김치 예시 봐.
0: 레스.
1: 야죠 아.
2: 자자시
0: 마이크 할리스 샤스 레도가 다드비네소 용두 은수라시나 삼촌 장팅은 소르두 때 됨도 가발레가 사신 봐
1: 샤스탄드 준다 챔피 요시 로지 진가 광저리아 피게 당가 침부시다.
2: 피게스다. 셰페스 마시. 나치러라 통계치로 당가 침이.
0: 통계치로 걸다 봐.
2: 에, 딘제스리. 당다 치러고 뒤버 문에 약탁 줄샤. 샌제미 비지 가시리미 신기비야. 뒤즈니 심미다. 레지니 최소 인식이.
0: 어지 어지 어지. 문에 자스면 도와. 상게 당도부도 기지 노자가 지랑 치시에서.
2: 디안 예시에 말다.
1: 아, 되다 되다. 샤오즈게가 가제도 아.
0: 쇼세중아. 추즈시다 제샤.
1: 되다 디록디 추즈제 상관은 소시. 가리아 담이도가 추제 추즈도서 마스미에 다스미 앱차 없이 상관미 추제 추즈도서 배추던 거 여마지. 네가 응거도서 외침지제 교르중미도게 세프킨제.
0: 제샤 제샤. 마미 탄다이. 타니브 제데 미디제. 샤스라. 손제와 화주유 아.
2: 아. 괜찮아 선라시게 와시.
1: 그동 가침디 저스 성가마도 장게 아야 지제야 켄니 봐.
2: 아지 난담가. 아 자시. 더서 내년에 렁지 그동 시제. 렁지 그동 사디 다스 시베 가지.
1: 알레 주고.
2: 아 난담가. 더서 내 키라니 담바시.
0: 상타도 쇼부딘지. 팅고다 자스 고르면 도와. 다베지. 치글룬베 김상인 길다. 지베아.
2: 아디 치글룬베 김상의 퍼제지. 이내년 아상라게 당대 특시단이 광저러 테스탄가 쇼승기
1: 테스탄이슨 가진이지
2: 라지랑고 다니엘스기 요지 상간이 광저러 탑스 쇼버다
1: 영이 갈수 어려 경하시에다
0: 지지지 범에 화가 장대부두게 교수 제시겠다
2: 영아 영아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몬노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퀸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다 억대고 말해.
1: 너희 바바스 럽사미보.
0: 제 바바스는 제일 통용 쓰고리. 다 제샤 제샤 대셔다. 니에 차다 가르쳐도 직도다.
1: 지금 소소제 년날 연재 가지가.
0: 어세. 뭐 고시게도 랑가스나든 저 친구도 와. 요거 잡게야 돼 직도다. 됐다.
1: 어세. 초과 시에도.
0: 제상시. 가상 차지지 초과 시에지시. 제일 소모 투표에 중국 포함지고. 타마데 쯔제 세바.
1: 쟤는 랑게 요거 좀 오쇼.
0: 알레. 저거 시에게 시에게 쏜가 좋을베.
1: 쟤는 괜찮으시가?
0: 도스지. 랑게 맨소하네 메시노가 교다. 야.
1: 메시노가 요지?
0: 차대 저거 시에야 차야 그메. 하마고도 맨소하네 게시치슈.
1: 랑교.
0: 하세. 나 존도 맨맨다. 카상가 메뉴가 주두. 나 로로 머스니 퇴바 제샤. 이네 예파 로메. 다리 침비는 콘송 앞에게 니어다. 머신에 범에 화장 쉐다. 让你的 年轻人 我搞了脸脸开开马前的话用着呀呀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

0: Steve. John. Yeah. Yeah. Yeah.
1: 친지들한테 세이프 도와주게.
2: 돈도 이 친구 누구야? 네 아메 차감나 내 뒤뒤에 양자스 다녀인 배아. 펑매화게 켈린스.
1: 얘네 주문이 펑수 중게 바바 제제 바베 오예라 제

0: 팔로 제 메세 뜨기듯이
1: 됐어
0: 계시 마티브도나 무디메솔라 네주 가르이네 아제가 쇼아
1: 은질라 터잖아
2: 차스게 샤치샤 구데이다
0: 뭐야
2: 타라쇼게 윤다쇼라게 콩파라치르 슈니 챙앙아 깨다지 아주 닝게 콩네 챙카르 리지 롭주 챙아게 민타시 두수기 맹가네 라디비 챙사샤 롭주 챙 추요니 잡부르 멤버고야 샤
3: 아지 다제 제모도 용마다
4: 아제
3: 다제 우리 챙
4: 아무네 능민도
3: 아제 하리도 와
0: 아시
4: 다제 다제 챙 하리요레 나다르메 다제 챙 말레
0: 아시
4: 예 아시 예 에 라지도 게
0: 가시도 와 Lojika Shebre. Lojika
3: Adam Kiyundu Bango Nagisa.
4: Anandam, one nastang.
0: Shadita. Tondo nastang mudus. Nimba jebe a.
1: Umjitola, nyekina zu changa umsego samde. Tadmidi chatak jeje nimba shkebi. Nimba den yawramdu. Nye tondo bi jelab da es loba shkeb zi.
0: Ninska ba. Yanja tada jeje. Umjitola.
1: Lo.
0: Jimbu gala, dora sa chi chi zi la.
1: Yes.
2: Wei.
0: 偏了下去了，等到老七了，对他下去就行。你那边的个男人给打倒，呀，
2: 钱能没？
0: 对不起，董大。老七，听我让你给打最好的呗。
2: 没，
0: 我那是开开心。帮我弄对。不用弄对啊。弄你的。
2: 老七，你得掉，让别人用对。别
0: 给下去，开始不得了，有把戏，行行，你没给我打，有事。老七。
2: 자세 조심해 숨죽도 감지 난 이거 육체 숨죽으시자 개매구스다 아도비실로 모두듯이 개매구스다 아도비실로 이거 봐서 야들 미션에 숨죽으시자 샤다시고 여시 이게 양야진다 숨겨 여시
1: 드레니 가라 등기 비를 내게 와줘도 로우스기 계속 다 연습 사샤
0: 러시
4: 나 숨보대 요르베
0: 러시 랑 숨보대 요시 장소 니라 봐 유자 니 만조스나 조야 요 말다 장 니가 나서 유비디 딩고 장가 신고 요 마시 드린 너 소단사 야고 좀 없이 다른 게 매주 야고 세고
4: 시작 주시는 미리만 고치해 고셔봐
0: 뉴스를 주다 저 마시 대응하면 두게 라스 이제 마시
4: 자르
0: 예수 역시 깊시 네버 주부 갈게 네 남사 찾으지
1: 레스
5: 지 니 송 시 나 니도 갸다 추주 니도 니게 톤도 검 쉽게 등미도 머시체는 아스네 사토피 칸고티뉴 톤도 안어디 표시 답시
1: 검 쉽게 봐도 련도가
2: 어찌 다시 장게 칼라 수비에
0: 하 니에 칼라 수비 됐어
6: 贝贝，老杨贝，啊，见了。贝贝，老杨贝。爸，我听你看见我没？可拉上衣。哟，
0: 听你们弄那啥子？星星，家人可拉上去些。啊，对个，好的。贝贝，给我来个土瓜油啊，得不用啊？你瞧。慢点，让你休息。爸，我阿哥送你。哈，贝贝。 아까 암락에 구워 말이야. 저 니 아까 당가 좀.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

홈에 야마슌 추균 버규 처구 차나 추기 채마리 지기 급가 쇼고 요요 카시 제발을 사원이 기지리아 어리 더그사스 서구라 롱코 차부시 랑토구 유지 만족이 균우 치수 집에 디세 디니 동월수 칠림 뉴제라 삐샤바자 민바마세 통말 삐샤야 디니 채마리 모임바르 소도 야마지 加入行动工作组织的苏木罗日，而日南西日归开间，爱德华劳伦兹纽约千日康的街边接种西吉南，七零女日一国领域，南西日归开间提提南开的雄鹿提杨塔古伊布热最前头呢，初到加木西吉，小古悠悠前间，头度南西更多了，给我东脱下伊布些个日。 티지 콩키 티웨 소냠 덴베 채멀립레 비샤유 게시티 중군이 남시르구 케젠디 로레기 체름시 쇠유베티 남시기 군돌레 렌드 체토부마세 버리키 촌토구 요지 타마 콩키 버리티 제게지게 임부마세 쇼군이 깡베 채멀립시 다 하장게 잡으유베 시도 조마디 콩키 버리티 채멀리기 쇼고 요요 제베 남베 토네 제세 제유베지라 티긴키 콩키 세주디 쇼무지 티니 채멀리기 쇼고 요요 제베 구규기 티잠키 클롱르 군도 주유베마세 롱균키 쇼충중시 튼네 초시 클롱삼 말라신바르 티탄 듄베 군도 용구유 이내 문제 교정 중대 주타르 말라 셴바 군도 하장 첨부 요구유 아이더화 라울런지 해바티 도장기 남베토네 파웨 왕키 해바 충중식이가 뒤주기 포교다 뒤제 댄네 미저웨 주제 소세바 신조 중유 광키 롱카 첨부 위규 집에 규림트 해바 나서 당이 댐에베 정신 하장 충중 인양 규림트 주제 선조 체디 림베리리신 중제르 교와 친제 원초탄 댄네 미저웨 롱카 첨부 위규 차시베 문진 치규 티르딘 유린 타양 타웨 권네 넘시 렁원바 치 The Mabri, Tine, Laulunzi, Nunsu Sabsi, Sido Chumbri, Mise Ki, Mulu Mala Kasena, Changu Pigge Chumbe Jujegi, Tome Chaginla, Hajang Tua Gimbe, Nidan Rengsin Yuba Tir, Chilip Nujes Guri, Chesan Chemalipki, Shogo Yuyu Chebe, Lungo Chabusi, Long Tubatia, Luta Mutum Maji, Chemaliki, Shogo Yuyu Chebatini, Tome Chagin Wogi, Gundo Chembusi Imata. 롱과차군이 롱규말라 시부 균도 첨부티 위시워 유리 무지 규중 첨부체지 준비 탐해 제부지 머지키란게 첨물립기 롱과차군롱과 통용민의양 자외지구티 아신키란리야 균의유배 천하시타 원체 통용유배 천하시 진토 디니 도미노 류바리 인지 콩도 된 콜롬비아 로친키 무일루 리그 캐젠 에이 화이터 하이디 원체 류바 체식 수유바 테르 균동 바 조섬 유바타 바 안탕부티 충슈 인신 링제르야 하오미 구상 아솜탕 싱제르 하오미 시차 듄추 투제르야 하오미 지차 지구 유바티 라베 삼레 충유여지 티지기 바 리리 덥지차 응에 치르 주여지 시장티니 류바지 마로드 티 류바티 덥지차 응아 유베 류바시 로토바 신내 충부지 치슈인베 류바 안조선베티 링제르 하오미 주주리 지타 싱제르 하오미 솜주탕 창아 투제르 하오미 듄차 추유 류바기 치슈디 다시 치중탕 잡유라 투제티 다시 덥니슈탕 잡유지 차창외 류바디 파다원참 다르지제 바탕부티 클리로비나 바조선베티 슈긴팀니지 금전이 도미노 눈제키 뉴세티야 던장기 남베토네 파웨지 케디바 당부디 로바로 위자오 레워차 레워니 시구나 로신베 바 조선바 리드 뉴제티 자웅어중어 지이브지 티토네 도미노 류바키 뉴제레 충베 뉴체니 원에 항상 구비시지 이내 A 하이더特意 간단한 류바 앙숨주 소니부디 쇠미 간이서는 티토젤리아 미식의 주영승부터 뉴욕의 개별 토간키 덤니유브지 개대 미식의 응원의 류바 틴제지 쇠비는 공도 칸산티 주무지기 슈기 개질리아 로시 도스치드 류바 숨주 소니이 공도 칸산 로토버마세 주무지기 슈 코네지그여지 틴제인부이는 류바 차산티 중부이는 미상마 개미차부마리탐 나와 나사미베 채물립기

0: 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드데 아메 카바제오
1: 블레즈 찌추가
2: 가나야 什么事都
3: 추구르 챵즈 챵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에 챵진추
0: 다 카바 추키슈 엔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오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Sì. Carungo yu a.
1: Ci do hardo.
0: Ragge ngui sing yi bi ne. Nga ragge sui ba ji.
1: Ni ra sui bi. Ja nga le lo chi che yo ri la.
0: Nga ra le lo chi che yu ba to. Nga na ma su je kyo ra jo ka che jo. Nga ki zu na ne ke ri sha su ne.
1: Ah, sì, ra yi ne, yan de zhe qi. Ni ra de xi le mu du.
0: Ni ra xie yu da. 대신 이제 더 나디 용았다.
1: 용아 용아, 제만에 드려 쉐마요. 제도에. 다 키스다. 키스다.
0: 가리.
1: 돈도 많이 인도 시기. 첩게 세도 와. 로니 첩과 뭐 심치.
0: 로니 다가 주니 뉴뉴지. 로니 가서 그 뒤로 도가.
1: 니라 제대로 쓰네. 랑게 캐링 거 말봐. 처음에 마셔 키스다.
0: 매.
1: 계속 니 세제
0: 니. 계속 랑게 좀 캐교. 니 미소 좀 제마요.
1: 오늘 네 밤마 로브 친매베. 나를 단데 내수 챔부디 데라요지. 너 니게 로브 챵바 가로래 아. 너 니게 로브 챵비는 내수도 죽지. 네 밤은 감자 쉽지라 아무도.
0: 장바베 정도 장게 죽기.
1: 가르쳐 봐. 돈도 직셔다.
0: 네 셔다 노스게. 정도 장게 뉴. 돈도 너니를 하고 수기. 왜? 되게랑 양 안랑 시사부도 쓰기 봐. 네 된 키즈 나랑 시사셔디. 빠도 들이자. 자.
1: 돈도 네 봐봐 색지 셔다. 네 저기 오늘 칠이요.
0: 行吗？行。

0: 자꾸이 같이 있어
1: 민선
0: 자꾸이 같이 있어 영희 같이 있어
1: 네 바바 같이 맡겨내 영희 나도 대대 맡길 채 대요시 나도 네가 같이 재미
0: 我来这样对待你，我怎么辛苦去给钱不是？一年都给你看小事，那个你可真行啊！今年春刚来学校去听见你，彭新华大看干嘛去不去？每次的彭新华给，我让你了村子小区里边啊。那你听着。
2: 新疆的，让给，那你新疆的亲，连国马都送一遍。现在起码做完可真是够的。
0: 佳慧，你先把你的，他的密码过去新疆去呢，先别得罪，出不下有事。我让你出不下，若我穷还是，看他我让你了，昨天也是些大，看不穷他还这个事，我得乖乖收拾起过来，要么是。 미망고지게 그 뒤에 내가 라니를 들대 유사 땅 아르틴스 마시 신장스 도대라 사키시 오시지 나라니 대대비는 가게 신마로 이내 신장라 니가 주지다 신제도 주시 니 조선 그 비중치 란다님도 대니 남야카 체면

0: 바로 죄질이 집에 쓰러시도.
1: 봐봐, 름디 연기 화배 봐.
0: 어디 야구도가? 네, 곳에 세송해 아, 다 그래 뭐. 야, 또 니라시게. 매드 톰샤.
1: 바보랑 톰 쓰이기 싫어. 름디 원내 칠 배휴는 선이 네 태워 미드 기에 당고. 우유 린지에 름파 제 규시.

0: 야 가도 랑에 가 새로운 직미도 바비앙이니 니 아치고 왕 말다
1: 엄마 딴 여바보다 갑자기 먹여
0: 돈도 바비에 치워 치기 왜
1: 여바보 여고 싶도
0: 랑바보 수이메 랑에 치기 왜 아
2: 규 내가 주시 집사사 름 좀 하시

0: 인다.
1: 장 키상 슈는 가 고스키 아.
0: 니도 낭다 먹어. 나 바르스나 장다 니 아자 니갈 갈려 여러 봐. 나 오늘 주인다.
1: 교다. 아 진짜 교다지.
0: 쟤는 삼을 야채 썼나라.

0: 시부지 지기 엠질라
1: 저세숨 속에다 차두
0: 엠질라 니 속에다 망원에 롱드 치하고 줄라 바르고 여제까지 님 뒤진 버 님가 제샤 나 샤주 진도 민도 샤주 제나 속이 오쇼 주시
1: 엠질라 랑주 주면 맞다
2: 가르쳐서
0: 주진 회라 나 샤주 진이도 민도
2: 샤주 제야리 자도 이게 배기
0: 자도 이게 민도 민도
2: 자도 뭐 이게 그지스 누구 니가 지샤 자도 이게 나 맞은 거이 저렇게 인다
1: 야, 클라스 시험도 잡아 봐. 지마네 수수사가나 클라스가 교아. 닝구버로로 치르테스지. 코야야 용지. 야오시미도게. 엄지라라. 세중에.
3: 시시. 상게 네버디 네데브지 되다. 산티 바고 요새 기업. 사수 제베실라 더버게 닝게체. 니무드윤에 누구 중수 터치. 디규 바고 리미지 터치샤.
1: 水塞托没不到，炸没多。等到地对的，接着就松巴草的局里，水库直接都松塑胶的，松塑胶的砂锅盘多，早就对牛塘人心有着。你不得你做对比呢？牛库人个吃啥吃啥？一年水塞托没不到，炸没啥？牛库人个吃阿有生病。地主认为哪个内部嘛是别？换个牛库内茶等下去，记住早都用过因送给。他个知道，那边老年下载起会解脱，草花叶的落在这边两个多。
3: 六百元钱，老爷爷车里塞起，落在旁边人个都是铁多。现在罗氏分割的，加小作业人个加下的，足够直接六万个钱米多。
1: 你是中年，俺们就为那个年不是不，让什么金不用多的，让俺们去算账，怎么去看小妹塞去新个钱？
3: 可是人个钱买不到，买个金别早交，听这对了，你把账都交完了，另外人个钱人个要些，俺你是中年的吧？
1: 听我妈妈出去，你别给小主意。啊，其他这些，他可啥不？上个月的这些呢，主要是为了免得多担心，是不？马三爷让你写哦，等月光养俺叔叔送学籍，老不是去了，我心不愉。白白领我不就俺的油头发送给。
4: 前天俺妹妹死了，光了听我那嘴，跟着拿学医。
1: 多少钱？其中小最贪污的，你是中年是多啊？
5: 你这要钱对了，那是。
4: 不是，我们去找了，伢家那个是哪家的皮皮？
3: 大三姐，朱正伟了。
1: 朱正伟了。

0: 여정 마시. 지만의 야마지야. 고정해. 로딤씨. 니 갑자기 겹시 마시. 저.
1: 부. 저거 도두에. 아메랑 제나 콜루제 키용.
0: 마. 니스 겹쇼.
1: 니랑도 니 책이 샤이다. 다들 키용고 아.
2: 이제 저거야 두게. 싸우기 규마시. 아싱부 제싱부 두게.
0: 아망 예시아도 시라시샤
2: 알로스케 유베 아 예지 그제시요 아주 정말 추레스 없이 그래 도대 찍도다 주소 배신 안 좀도 존예시 추레 의사 씹게 참을 낚지자 하시 누게 누게 그라쇼 보지 없이베 네 교로 단답도 없이 알로스케 배신 없이베
0: 마, 불 줘. 아마, 니 어떻게 없이.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야리

나라마소다 자호 지마사 만용부집 지제 야마치다 나라니 정마시 산 김사 야우티 제시오시 등도 바비 야우다 주소 야우 이능아 나의 주의기 중심에 나의 기공유 샹게 동주다 즉시 지워시 등을 더 항아 다가장이

나오유 초전 테라 강제 체내 나르얀 수수 개바 체유탕 거리타 내주 원수 순계 티웨 마와 정유도로 콘즈 강제 체내 정임디니 초시 관전라 내내 수사타 강제 체내 손에타 진중크라 송계 체유탕 팅디 이용 편조니 레체낭 셈바 정유라 초시에바 젠부 수주인

0: Tiri yin kursi chebe kapta dunje, tsama kaya tongya ti, tuan ta kashi xe ya yu, gungwa xer zang, tuan ki dechala tongchen cheo zhe, da tangputi nak zela me gyungan kwa che. Dine cho samtang, ta dun kuryu zangra chegen changmi na, yugo we tama tenru ma jubche, tama tenpo tomi na, yinji gangwa che. Nipati, jinkam la, songyub che ya diri, de cha xabu yin na.
1: ཨ་ཡིན་ག་རིན་བེ་ཅེན་ཟུང་ཁོ་ཡི་ཁེ་རང་ཇུ་ལེགས་ར་དེན་ནི་ཁིམ་ཤིན་དེན་ནི་ཡུགོ་རོ་ནེ་ཇོ་ཤི་ཏོ་དེ་གུ་དེན་ནི་ཆུ་མེ་མང་པོ་ཤི་གི་ཁོང་དབ་ཐང་པོ་དེ་ཡིན་ཆུ་ཨ་ཡིན་
2: ཁང་ཤེ་ལ་ཨ་ཆུ་དེ་ཟོ་ཁང་ཤེ་ལ་ཨ་ཏ་ལོ་ཆོང་ཁང་ཅེ་དོ་ཨོ་ཟ་དུ་ཨ་ཆོང་ཨོ་ཟ་ལ་དུ་ལ་ཨ་ཡ་ཡ་ཨ་ནི་ལོ་ཅི་ལ་ཡ་ཏོ་ན་བ་ཅི་ཆ་གན་ན་བ་ཨ་ནི་ཆོང་ཁང་ཅེ་དོ་ལོ་ཅི་ལ་ཡ་ལོ་ཅི་ལ་ཡ་ཆེ་སུམ་ཅུ་སུ་དུ་ལ་ཆེ་སུམ་ཅུ་སུ་ཡ་ཨ་ནི་ཡ་བ་རེ་བ་ཨ་ཆོང་ཟུ་ཡ
1: 신 망수의 내차 총리를 낭 사르도 쇼베 총매라 냠용 규제지
2: 마음밖에 아니 먼저 종소 큐용기 폐기해서야 돼 술을 할래 되어서나 춘조 유고기 내린적인 게 아니 진다 속이 인지민지 누벌이야 넘주 강야야 또야
3: 맞소
2: 이도와지 단대 유고 연구 민도 삼지 아니 자르다 되게 강로래야 장자 되게 인지민지 더 나지지 사나 고디야 체온도 좀 봐 다도 달로레 학과 산나기 총자 토바 달로 추숨주 라와이나 산나 70줄레 토바 그 심주다 단도파 모튼이 야부 제거야 돼 개침부리
3: 요요
4: 마저 종조 차샤비나 김자 자다 70시 뛴다 종미 앞제 10줄 하죠리 네도 20세주 료콘라 망수의 내장 조교 김자 10줄 하요리 네도 20세가 료제라 더도 카지 아, 카누치 지유. 단다 카지 갸다 갸시메 강지. 텐조 사마 돈베 있는 네 돈이 쯔주로라. 고이 제바 쭈짱 지오리. 제장. 텐조 창마 돈베 있는 엔딩 안저 종조야. 망수 네 장다. 김장 정가 돈베 있는. 쿄돈 무. 곱주저 지오리.
1: 김시라 송겹 지겐 다. 총리를 지겐 직송 이루. 착송 초로.
2: 中文字幕志愿者 아니 가면서 야 보소샤 아니 또 다들 로다들 야 인지민지 서서 지셔
1: 김산 정강기 장보로 망도 침바티 제제 정신 망도 침바 잠만 임바라 미티웨 마오웨 유법 초된 다 중조르기 좋아티 년디 이르노라 조시 존담네 초종 파라타 유룽기 전주 메조베 장소수의 쳇답라 된니 피게 동시 전종디니 터도 내태를 초와 계획이 민남라 와와시
4: 아주 정조인아 로리 여고와 샥도 제제니 티 죽듄스 있으죠 아 티 죽듄스 있으죠
1: 유고로와 티 죽듄스 내바 티와 고급 사바치마 마세 정조의 샥도 제사를야 저와 사바식 때리게 걔가 고토고의 정조티 직제 차상부 매배 간다 체네 초지 퇴배 남았다 제대로 체류다
4: 네 마이나 숭람디 가중 조지 다다 계란 게 쓰이다 숭람디 쇼니라 민아지 야지 체요지 텐조 탄도 숭람 아마데 마지 정주 난로 상람 잡지지 남교 텐조 상마 교주 체교지 교주 체비는 공부 견다 정치 숑기 제배 정치 조준 제배 남장지
1: 공림 시슝키 쇼체 갸뷰로 쇼람 갸체로 담았다 lam gyo ra sa ba zhuen ne, chong zui gui ba nga ro we lek su qin yue. Meng ngui ri ri tang wa ti, chong zui na ba ra gyu wa qin ba zang ma se. Ni ri xi, pe ge ge be cha xa te ra, meng xi sang bu xik ding yue. Meng xi zhi gui ki xian zhi ri ri xin se be, chong zui pe ge ge ding xiu, ti we che ru qin ne, qiu xi guan zhuen su we kong tab dian du qin yue la. Chong mi cui, di ki dian be cong wa ra ka chok be ri wa ya,
3: 特别切入亲
1: 심중기 권의 롭세니시 콩남에 네티 수경기 답남 티럽 유고르 셴슈 칠레 러보로 최된 체시유
3: 감사 정타 셴슈마 예 오야 예티저 도소녀 아 킹지도 킹니도 킹숨드마 동야 요마르다 감사 정타 셴슈마 예
1: 강드체니 슈크제 렘부 고동괴바니 콘드르나 지구르타 소와 슈루 규르체시시 테니 뜻데위에 글루 잠식마세 드메웨네 라보 구다지제타 정다르 지다지제니 정유기 차샤테라 칠레기 생겐자시시
3: 감사 드랑카시치마니
1: Nyekhaan kujee ne, shepshu luzi pari ki sheche saba tida ki, tenga chungmi tsui mangsui nezaan ki yugo obara shakdui cheza kodion cheba ne, taja ca sopso ki nyamnen cheto we pala rinpuru che.
3: Ngan zui chongco cha xabi yina, yunjung zebe gan la, na wu sui gyun ten yo ri. Lakba du kumi me do xebe tui la, yunjung hajang zebe yo ri. Cho de cha xabi yina, Dogo sumyo ri. Gunga ya ngwa tingi dhiga ri. Yaga cha xab yina ngan zui di pe shi tan yazi gumbu la soba goya yo ri. Che zan di yu go lo yo nye le mangbu suan zan kim zan changma le yungbu mangbu yungu yo ri. Kim zan mang che wa mang sui nye chan zu yo ri. Nye mang sui nye chan yu yina talu dawa dunba go chi bu ri. Yungbu ya gu zha shi du. 如果忙为胳膊了一呢
1: 从最选择忙不写给军用文能心到我这么样听人鱼内卡车内先于图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苦
3: 熊蓝军热切，等到金仓仓面过坎一年，军心都表示，吉公天祖师兄给磕死姐姐，随叫谢大人。你们因不因呢？吉公全军双战，真正的得队，三匹他同马人。现在师兄给磕死姐姐，吉公切入当战，云军来，三不同切，八十几个把切下呢，三不同给。俺最常做的，俺为再说清不大。如果一年提顿给忙入住给。
1: 中央军官他年终落奖前，空气列车车为宋年龄，常最能提顿站为邓玉琪满足先生。太阳先用矿那的热瓦砖没过巴拉，人间的高卡拉，人年的旺为中秋的西对头去了。

0: Kiri Sadawa Yimbe, Chosen Yusara, Juba Tizan Melat, Losangi, Pugup Titan Duny, Song Chontu, Chobe Zubi, Sixi Kang, Nyakyo Titan Lobjon Chita.
1: 다지 총세 긴기라서 지내리 체서 기타 즉지 소야 그 추고 내리 되게 참아 따따대 소스탑도 봐 말고 잘라 마고지 겸네 같이 지는 다 걸어 봐
2: 어려
1: 추치 루치다 내리 참은 잡아요 걸어 봐 됐다 집다지
2: 어리
1: 이제
2: 너다
1: 잘라 로 가봐 아 로사야 그 잘라지
0: 조비 조비 즉지 칸기 즉지 참아라 로상기 싶다 다시 세만 됨다다
3: 去出在村镇其他，但那你都记下当所讲，空气是这级别。爬得得对，出在杭州没被现在提到的空气是闷，哪路被配送错误，确实是亏。出在村镇他把，逻辑是主编，敌人了有关忙不利索，前场啊最创作的，有过了点解，永不满耳动
0: 没事，上不去点药去。主播早就明白，路上给吃下铁了，对咱们钱不有把通。扛着钱呢，重做选举错，协助他妥当能收据了，将他的主播他。扛着钱呢，就在他重做吃过钱呗，新的领他，新金主管我的送这腾子吃就了，什么些钱？就在那穷为顾客提。 光他创作勇气，出名捏巴他，酿酒切巴呢，路里酿酒他，也说酿酒切巴，从捏的他酿酒了，规定贴不起谁。

0: 시험제주니의최선결이나 라지방 아님 더쇼 모두 시세도 타네소랑 온시에는요 요마지 상화야 오제뉴엔시 타네소 부구야 온시에 조모용아 미로 롭종 망스치 고중에
1: 여저
2: 고중
0: 다교

0: 아자, 쌍그레 장부, 광주는 유럽 제브리, 탈수 제배 가르다.
1: 얘네 차장진이다, 대배 양이.
2: 나무.
1: 시시시.
2: 이건 미도 자서스도.
3: 그렇지. 유지고의 지롱 당지 너무 그쪽이었다. 그도 전세배 야드디는 인구마시.
2: 나 전세배서 주, 같이 주. 티제는 아야 청마지.
3: 수레야. 수레스 이거도. 수레랑 전세배스도.
2: 其实让传说不是你多呢你要说不得这太正义让看点不用这张外面让你也请问的话这张面积是有人家都给我要是也没被无情怀疑的想中不不学呗嗯你得等到讲这样我都拿尊重一下姐姐老天理就等几多你那次去考究提前混出来这句了
3: 该这鱼呗，土猪那么是吞下，免得上米切，免得了交朋友不是的。天村郎不选买吧？不选呗，你让吃，其实毕竟出米村，俺表妹娘不连做个主线怪不是呢，人一切不对。哼，
2: 人情对呢，给我密码个打麻药。
3: 钱咱打嘛是呗，其实不选呗，你是上边去交朋友不差要的是呢，一切不对。

0: Kalasebe.
1: Ni bira tu me.
0: Ka den do yong. Zhang ge jiao le, ara lu mi be. Lob jing le yu de ya de gen de jiong suo.
1: Lob de xi mo cui de cui ge li. Lob zhe ko ba yu de gu me tan san ko ba suo.
0: Ma jie. Mi zo jik de da, di ne zhang jik de da. San de. Jiao ran ge ni mo du ni yong de gu ya. Simple. Shang ge nga ka len lo yi be. Ka len ka pan lo ni ji.
2: 嗯,还算这是吧。也,既然你说起,我注意。天山还是有。哼,我还是有的。是你,家里全部取消吧。叫阿米给拉不起。我还是没来得死。你要再把钱呢,叫你给你懂了。
1: 要么甚至于给你重新弄下去给债务没仓没有去帮过东光文就要成绩其实就算你把这地人中不穷啊其实就地面前面多叫人来是前面呢俺也住给你的用啊
0: 보셔봐. 대다대 랑게가 카드 채우 마시. 카드 전에 변도 마시다.
1: 얘 인지 카드 채나.
0: 상가 더대 직대다.
1: 더 걸쳐도.
0: 상가라 세베.
1: 얘 비라 투미.
0: 타큐. 제다. 지게다.
3: 신도 아무 등원에 야고 싶도 마음도 좀더 야고 싶도 와 승리 자기 시린이 뉴슈 아 니시남 뉴슈 지지 니에샤고
1: 단 요거 말이 완주 세 과서래
3: 세 처음 말이 에 공가 니에 주마 주다 공공원에나 키란스 얘기 증거 능신 흡도 깊지 서유 봐 수세브지 아 란사야 망 슈지다 지도에 아 란나 부징에 돈도 미세 유삼 타바길 코스 주시어 유 봐
1: 엄마
3: 我老婆娘都在我们这住的。我是罗秀啊。
1: 哦，好，何叔。

0: 초지에 무슈
1: 나랑도 진주 선보 컴도 야고지체 주저 겜버 타가 제가 던주시 십적 근데 최고매 당도 기니 나네 뼈주 주시
2: 아지 전다된 언니 나네 뼈다 저와 여리베
1: 처음에 상시 주저 겜바 강보 거죠 봐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Chuchu, deshida. Chush tong, nyesu ya wushdiw. Galei ka mechow.
1: Oze, oze.
0: Kalawai lamzha, chenpo tingzhe na la. Pomo ngosha ge tong ya mingduwa.
1: Wei, yarubsi. Mi guana ya woyomar da.
0: Yonga. Ngare ya mochu jangji, kalawai la gishin ginda. Jima, mochu nyu ziyu.
1: Doksta du yunjie sote tong ozi yubda duwa.
0: Tong ya wu mingdu. Tong ya wu yun na.
1: 就叫人读两节，莫是讲中国的呗。马大嘞，昨天那个厂长巡把归过去了，广州每天做过点了别的些，看见双姐别贴了，我就拉开门多。叫我马上呢，他该这一把。他等我那拥抱撒卡过的话，都是，就叫你拉进来给我当下要先说呢，然后我的，你把进不进话？他这些，我一定这些的就不念对头吧？就叫让我爹们这些别觉得，你三路肯定是大呢。 从现在时间的革命中生病，就叫让苏水屯大了，咱们有事动，跟这些送就叫。对的，屯大一不是车队连接过马西，俺大中国人也就叫让个电车车扛过来，滚到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
0: 계제 시험 고래 얄개 치버다. 지레야 주저랑게 카산지 시엔 유리.
1: 대지 말로. 지레 부셔보다 부충은 니수 로실라. 니지 제마치 개개미도.
0: 주저랑니 쇠검 레모토부터 이제 그제리야. 로딘 소다 빠라 아무나 요시. 나저랑게 개개 담상 구대유다. 체자랑게 리부 징버다. 삼로 도스톤다 지제의 범대 주저랑래 저와 차유기를 쪼디 지나치기 요시. 체자 범대 니엘라 카산지 시에주는 유구마 좀 제마시. 제자 포교가 냠스되지 니엘 카산지 시에주리.
1: 제세모라 롱라비는 그때 저래.
0: 가리스 롱라고리. 제시 제여 마시라 디미 제메자 초반 처바 지금 말다. 기라니 편주 가위윤나 라고라 창 하게를 제바 가리 요시. 타무대 전다지 정 시계 주부르다. 마란즈 지도 대비 니직 좋아라 저지 제브사. 谢谢你.
1: 내로디더 녀싱의 유. 이네 가제 들나
0: 카산님의 개요마시 중부가 요셔 녀저저라라 지리리제 럽죠 저저랑게 지리리제 좋아 녀카디 저저랑 럽에 지라 땜지치제 디기 대비 좋아시 개토마 레스는 강군의 이치 모소 저저랑 고시 대다디 또 땡케빈다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妈妈多了，
3: 喂，啥？妈妈多钱？马九姐。

0: 초라라.
1: 야. 기라님도 함도 다 로중메베.
0: 초아민도 너니 팔로지 부고칼한 소미.
1: 명미메다 미지 양지그리스위베.
0: 리.
2: 어제 주전하라. 기랑 수업에 지도 갑시다. 니 뭐 전에 알게 하시고.
1: 자라 게메 나래 기죠. 주전하라.
2: 기랑 쓰이다. 딱바르 시장 배신 되잖아. 튼주든 되지. 나서 쉬노 고난다.
1: 되다. 小郭 신의 쉬버디. 딘제 샘서 코엘라. 니에도 베디. 도스터드 진도 가브라지 요리디. 디나르 메시루세 감춘주 좀 도메. 제 송아 중인다. 어, 닥다지. 제라니 나 로제 이제 호시에 보내 나란주 레군로 고시게비 근지 망진여시 제대 상매 후르다 마체비나 랭게 두마지
3: 나 미들이네 我 잡지 그랬다 어야 다지스
4: 로
3: 다기에
4: 왜 에 喂你让你啊开心生就行出场堂了叫我给云南你是给云南你那么的俺去多见面我想呀让你留了久多嗯你也玩多让他给这呼吸个烟让老铁皮你吹牛吞色的你也开不起这烟
5: 지기고라지기고라지기고라시우다아그래그래지기고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다라시우
0: Tsangma tsong chenpo ki mye shatari. Chokha ki jindada. Chokha ki shukda gyanri.
4: Mane chokha sedo.
0: Jige gola.
4: Kardong guyu.
0: Kafe, shibshuwa. Nga di kafe kankishda.
2: Kondu shayabu dara. Lautang yin shubay ma tse. Dien shu gyarma yang che si ma ri. Dorno kongo kone di tongba liga yusa. Shuli pibe mingi bi yo ma ri. Gyuni kumachin ba, Shuli, ngan zui chugi chuzhan che gharita.
0: Mahri, tos kuda. Nye gochubay sur che su. Da ona rangi, ngada rangchi na nyam zhi che, chakwe wo lang minda tangkut gyabju ni, Shuli kwaksay dang, dine kwaju zhubzi yuwe. Yungu Mahri chakwo, ngaya minda sibu meda. Du nye na sarji lu tun liya putu dangje, sibdo mebe kyungu po uri.
2: Chepsi, mudi chepsi.
0: Rang gabu tu na nye gyundu chepu.
2: Chao meba, nye rang xeo, rang nye rul gyur cha. Rang da bian zhou nyo song lop chingi, lop tun loma, puk sam yu la, zui lin che xin bai, guo xiao yang di remi du.

0: 마리, 텐타디스 상 니에 쳐그르비. 아, 랑 가시기요.
1: 처음에 마슈, 조가 마 조가. 교신다 교즈.
0: 랑 더디 직디다. 란다르 자리. 도스니 니에 등등등 스코트 음부다가 전요 니에디 세미크쇼 임부다. 마랑게 나 통지 불 차동가 쇼스나 라슈다 니에 라게 당그레 마리.
1: 랑야 뭐 준 당마르베. 주주주 조조 조지. 도대시되다.
2: 랑칼치유, 칼다이도 아.
0: 마리, 랑수인바, 대대유비.
2: 왕군준왕 렉칭에이, 탄달렌조이, 오윤량강 조진랑강 오지체추.
0: 어, 마리, 다체는 랑다 아무라키니 주고인비.
2: 이, 랑다 아무라 주고이. 랑수인바.
0: 와에. 와 콩천시 인부인. 콩천시에야 하장 가보여다.
2: 아래 스베.
0: 어.
2: 네버 개미도가. 게딘 파고세위베 게다 차리샤.
0: 진짜 셰닝마다. 아무라 콩수리. 우파루양 계제라고.

0: 야쇼.
1: 고바. 비메멘베레차스. 네버탄다 나다민도. 샤슈 제고존 디기.
0: 영아. 다고조도. 다다리. 부재커네 나가발리 건설비게 미국이 있어. 돈도 좀 돼도 왜? 총대위 내 등금에.
1: 아저씨, 다이는 아래서 내 배도 쌌어. 장롱부대 괜찮지? 네 뉴지 편도 요즈베. 용바 용구르베.
2: 수하고리 제겐을 가냐 요리라 판구진을 가냐 요리 미주 가보시는 게 로고 지금 말이
0: 과샤야
2: 추장 류라
0: 추장 류라 라제제 된다 시아이
2: 어리스
0: 란 레어지 위배 원 람사사 위에 영아 레어지 시
2: 손다
0: 딘데스리 야고중 랑게 샤오얀 소쇼르다 녜근지 요호 샤오얀거로 과중거이 랑게 신거마시 추진비 연기 레지베 망즈 요고기
3: 추장탕라 쟤네 캐랑게 차로스 난지 니에 떠스 때 직송러나
0: 디 랑게 럼나 다그러바니
2: 창문 야마 남지 창문 손님이빌
0: 예 녜메
2: 영아, 쟤는 이 조그디 계란을 피우야 우리 지지 싫어서 럽죠.
0: 영아, 랑리 야스인다. 대냐하고스, 계란이 발을 견다 중에 아.
3: 오늘 쟤는 된다 첨부스 개마시, 된다 춘추시. 시리 여마시.
0: 된다 춘추이네, 니 랑리 견주시기인다. 아,
3: 러리.
0: 디테일 교주 당국도 와. 가게 마셔봐, 견다 차. 된다 춘추지리, 딘제지에. 시장 딘제, 코코 충을, 아. 코코 딘제지게, 마오 젠데기 구지 레지브지, 큰제스 제 도우래, 아.
3: 니에 교수 당초, 당초. 니에 계란게 쥐나베 두그리디, 추수 자원에 등금에.
0: 니에 라리야, 게르그 내든지, 제아유. 라, 서서 게르그 내줄, 삼로 큰제스 등금유.
1: 게르그 내들아? 当然需要送一遍
0: 계제约么호 가로这个要过送一遍
1: 아네 계란게第一个送一遍 第一天你也谈到三等有没
0: 是啊那是我请你一个不满过没着
1: 蒙古都 你答应个俺也讲你几度
0: 是啊你呢 계제约天到约 你让他看得下去 让能是吃饮也会不不点走 到我头不起来约谁 파담 조담 시라 마지마도 소소 퇴쇼 채용아
1: 레스 쟤네 죽지 집에 뒤지라 된다다 다 죽지니
0: 용아 야 죽지 집에 뒤지 야 쟤네 선이 말해 아 당도 모란게 되버 지금이도 니에 가난한 시에베 지로 시내 모란다 좀도 소토스 좀
4: 다시 저 시험하시 라지 랑고 담배 지라 미에 종시 되어 친도가
0: 저메 마셔다 된다고는
4: 좋아 제가 가도 캐디운 개베샤 미포르슨 것도 왜 아 주저 니 와도 리부 징부르다 초용네 봉주시야 고조부시 로대장 먹답 고조조유자 남자 도슬라야디 균대르다 徐海峰了 로브준치오시 매드 개변질 빈포지 앙탄구 림부르다 제자 주저랑 개민다 슬부시 개구르다
0: 영아, 김씨 동구 중에 손도 제거 지기. 영아, 라가 세바니 그이, 쟤나 그래서 저래. 아지, 게임을 예약할도 그래서 저래 쟤.
4: 주저랑 게 시에송, 니 와도 손디 제거 지기인 쓰고 도가.
0: 변로 보합 지기리.
5: 你也是一些都市人呢看不得张国贤呢这个自信也是你也是一些给咱叫停车的
0: 明天对咱大这话有吗是俺来过俺来再叫车的<笑>
5: 你把头是不真不是大，瞧用那工具箱过做不是？啊，真这么说的？呀，杨永别，就到家门当。来，我来开门多，爹他还是要比，来个去比呗。 Kari, mau cium dia?
0: Kira dua dek cik tuh dah.
2: Rang dua dek cik tuh dah.
0: Nih ba.
2: Rang nih ba.
0: Tunggu cik tuh dah.
2: Tunggu ingkar cia yo.
0: Kalau saya be,
2: ni birat tu mi.
0: Mana saya be?
2: Ni mana birat tu mi?

0: 시그도이.
1: 그래 시그도이스.
0: 나 시그도이. 칸이스는 람표연바. 네 신상 체브리.
1: 스랄 셰죠. 나 표연메.
0: 표연메. 저라 준주 로정치 교춘주 셰마르비. 디림보도. 정가로 로고다 다와시 님 뒤에 조민도. 시슌게 고양 그세다니 도고티제 신자네 류주던 거 말해봐. 저랑가 양가 표현에 실럽다.
1: 샤미베.
0: 장고 부차스고.
1: 타나니 아메 니모디 세세딘디 니미도. 로중 마심스 신샤. 부셔봐. 잔륜샤.
0: 장원의 계민도.
1: 니모디 장게 니베 제도 나라니 샤다시게트 에 샤다이다 따라 그저 지세요 나 테르도지 예이바 야나르르 예이바
0: 저랑 르샤나 나 미마르 갑두시 예 차브리 저랑 티튼 챤나 나야 저랑 갑두 신예 차브리 튼다 동원에 체크하고도
1: 제나라 섬려 어제도
0: 다원 디제 시규리 록스닝부터 장게가 시규랑 것 니제 디네랑 표규
1: 디에 잡으라지도 히네 장게 섬려 된조 서트 맵지 닝셰라 하시야 니에데나 나라니 봉번 염시제 보르나 양용아
0: 바요정시 디룬다 조준파치다에
1: 다그리 니에 다그라스
0: 요구마리 응니리면다 치구이홀로든지 매봐
1: 나라니를 레버 열어봐
0: 디펜도 요마리 디룬 준주 투가팀지 류조담리 저랑 최주버다
1: 니에 랄시에비마 응할레버 유자 꼭다글레르 지금 말이스
0: 가르시그리
1: 러섬 콩라 신장 시하이즈 서구이라 사용개배 된다디 랑게 싱그르바 선유나리 비스 나제 정가나르 저제 년도보다 준수 년도바 통도 준바 청어 세월 비비 나제 저거 가시게 스스 상어제 마트연비 마트연제 미드기 내주직대두 가시에 변두시라지기 사과도 접진게 좀 됐어.
0: 저라이. 접진 좀 말비.
1: 네 셰비 봐. 나래비 유자. 네 체지샤게 고급례 상주. 네 콘스 자완네 표등 그 맞지. 마세통도 나로고 체르주제 세원에 미접주 상주. 네 저트스.
0: 저랑게 그랬어 봐.
1: 제바지다.
0: 소바시키온지 좁다디 직슈
1: 말해
0: 체나 수소 직슈지 원에 차튼주 리빌당니 쿤상원년샤브리
1: 말해 이제
0: 체니 원에 삼루코무소 딜레 나 가려리
1: 하자 나고지 니에메즈데 나고디데 신요메 나글라니 가레 신예르 체슈
0: 저라 직슈다 나의 롭종 시고 생비
1: 你 Webby Webby 我就要等着对了你我下街不见你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 coaches. Yine, samlo nende tanje, pyotogo samye kashe du. Shezanye sapa ni juje, kunze dende hiu ni. Sopa di gala, biemo zu. Sopa di ni sirgosh biemo zu bi. Rang samastonda, umji jilanga, biemo langa ni kesha sa. Dine biemo zu, nganyamdo, sang oje. Ngosar jenge chewa hata dupji.
0: 我得是尊干那个尊素念道不到尊吧西面节目求吧长不接头不接哪个接头会谁想给我切记前不下把自己苦样当地让我这去嗯叫马金一定说下应当你让他叫个意
1: 这个
0: 准备好怎么写

0: 상담아 집시라. 디리랑 로니에 가르다가.
1: 로디 호치. 쫄라 지랑 거 다니에 이니. 다가 다시 다 도와.
2: 네, 네, 뭐 가시에 레다 메바. 제만 아래 다가 다 용시리.
1: 오네.
2: 오네 예.
3: 게라.
2: 어.
3: 티리 로니에 가르시가. 라.
1: 제자. 로니에 갔다 니 봐.
2: 하고 마죠.
1: 아.
3: 라. 키랑게 마케브 가르시에브리. 로니에 가르시가.
1: 제자고.
2: 하고 마죠.
1: 아지 마지 장가 제소.
3: 저라. 니에 키랄 로니에 가르시가 쇼유.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균양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중보 내려라 이제 세진이 시야
1: 쉬다 지죠
0: 두드리 내소 샤 나 야채 먹어 샤레 주저든 저시 매바 지로
1: 어제 지죠 계시든 저시 있는 여름이
0: 다가 대기업이다
1: 어제 지죠 샤게 심디 내가 군지시고 유저 나 랑주 진주송 장 자동동 제고에 요마시 是吧
0: 중보
1: 지죠 랑
0: 중보 군인이 내 쇼를 안 갈라서 저들이 내서 내다 기란즈다 이제 지지 시행도 민도 시행도 민도
1: 지죠 전다디 어제 중마소 상황 어제 놓으셔 지죠
0: 음지가 세번 렘고를 쓰기 세번 졸려 용마리 세번 졸려 용마리 쭈쭈
2: 不过就是解放军啊让克去个女孤独给克总让你们都坐下让准备呢提炼俺的阿岁的阿姬大家让你谁买家的退出个万里多啊就是给别人阿子送的这我接应死给他他不是要不是多的龙马记得 你三十多个，三十多个。
3: 俺们就没有了。哦。
4: 待会儿多，哥哥是姐姐。让哪个？哪个你也没去过。
3: 啊，应该嘛是，最主要管理不是，他都搞着我这姐姐，你先找他去不是？
2: 这该出事的，我这几年的明星大妈的，有账来是。
3: 啊，
2: 多点
3: 呢，两面都去不是？
2: 你跟着别多我哪不是的？
3: 쟤는 근처 저래.
2: 근처 저와 주네 제 규리. 딱 대고 줘봐. 토. 규림디 야고 치 규규리. 제 손가 삼사 남디 초수단 과유 없이. 토베지 얘대는 삼민도 슬름 다 마시베.
3: 근처 순불라.
2: 순내 토고 치기리. 장중 부 연어 연장 라라 가로 유슬럽다.
3: 咱从这抢不到的，这那么直接点要嘛是呗？是你还着急死的？年头来吃瓜钱，没人到啥事。呀，头头大山的，明天上午提干去的。让俺俺他不的没别，听这孙不了。
2: 来西，提人菜呀，我是多。
5: 我念了主意的。 雷公那儿跑罗街，插花叶个遭遇。
6: 用啊，让主管你休息。 大早的，就叫明个俺那个就听我们赶紧吃下去喂。
5: 啊，这，等他顶不得吃下去一下。 就叫明个俺那听听俺做啥用过是不？
6: 巧妹，不讲些。这下，你也先赶紧吃，让休息。
5: 嗯，王婶，等他的，爸爸他妈妈睡了。
6: 哼，好，我是，他休息。<笑>

0: 이기 사브람도 와. 계란주 그게 규자 제소에.
1: 예. 예 잘라 예시체오.
0: 예시에만 사고네 예시체 하도. 예시오 라뉴아.
1: 예시 상모 랑동 갈 치샤.
0: 야디 디디. 영아. 랑게 쉬다.
1: 당고디 장포 삼다 듬부 쳔부 유에 미치디. 이내 퇴모다 랑고 포섬 퇴도 비오 마지. 니부디 랑가 수수 차샤 갑죠. 양갸 세워 삼네. 텅도 세토 마시. 세토 바 차샤네 심슈 맵체. 여유 제라고 차네고 마시.
0: 모디 쉬다.
1: 다미.
0: 차수이. 뜻된 돌.
1: 머신에 뜻되라니. 진이다 지구지.
2: 엄마, 봐봐.
3: 뭐지 단점 잡에?
2: 어찌? 어디 가래?
3: 어디 가래? 아, 대박이 왜?
2: 말이, 랑베리, 랑베르다 엄마. 엄마, 아무랑게 유미도 와.
3: 네 치치요.
2: 육쇼, 육쇼. 엄마, 대야 랑베사, 시전을 계좌 유비, 제주 소야 유르다. 랑베 가서 집이사.
3: 권 전부 인기지.
2: 어제 권 전부 개 말이, 대리님 내가 전부 시지. 고모 숨결하스라징아
3: 티르제 쥐엄벌라 이내 우일로 준준도 스치오르다
2: 아마 무사야디 도리아치에도 말비 테리니에 기라니엘 락제시된과
3: 용아 도스네 바바 로부치다스러 나양시입도와
2: 고마리 고마리 바바 암기라니 예수께비시 레라버지 니에 예세입지이자 니에라 랑베디게 장마시쥬 디네 디그도 소스도 첼루드 허즈도 부르다 Dine, Chugunal, Tajigia, Shortilisha, Dine, Tenlanal, Num Dok Zichlo, Numza Yawachesuna, Zonda, Gokwa, Simi, then someone Yum Doshung, Langbe digger digger, digger de loo, Tundo digger de, Dubanjan Dots, Yum, Trimashimba Kayun de, Tabana de Elo, Digger de, Emma Server Dots, Zichlo, Numza Yogan, Digger Ligabina, and it's happy.
4: But I'm a Jinchi Joga.
2: 아마 나저나라 에머스웨브 요르베 아
3: 에머스웨브 나라 에머유
2: 에메유 고마레 지구 마다 에머스웨브 고지 총가다다 고제비 오마르 봐
3: 탄도 고제비지 에
2: 영아마 진행에 에머스웨브 도스 요가 지구
3: 요
2: 아마다 시아 표용아
3: 다치다 첨제 표유
4: 대싱 마시
3: 카츠 지비기 랑베 선유유베 아
4: 선유메
3: 푸겐바 라시 랑고 당가 치미네 손 끼르시라 신도 와
4: 셔러치
0: 你的那个女人没做生意，咋这多子，给别说了什么都给啊？还是我嘞？你一时着急，这是个。还把全部说。你那完了账，六七千不也别说了许多。一年年赚了呀，一时钱子低数，然后的，那都跟这他说小的。那都到底不听这。
1: 他就是当这个一边。耶，喂喂，玛丽，让个谢谢的，让个学的。听着的阴。
0: 学的，学的。
1: 上个来我的那天呀，最喜的，可是让吃不消个不有呢，从大家撒些回去的。你来听这面呢，家人啥啥，真是我妈丢。你来答应大姐阴，这狗咋行个的，是吧？

0: 야, 야. 리도 쏟아. 차주 제우지. 야.
1: 성매.
0: 哼. 된다. 춘추 팀째라. 차주 폐지. 순이지다 자샤.
1: 깨진용수에다. 아까 쇼다시.
0: 잔년 되면 예신그유. 잔게 아 숨부도 마삼시. 얘 랑치 가셔셔야유. 연장라가 수수포랑어저나제 토츠치송두. 머지바 차샤네 메슬로 워스맵스노 과용구제. 제마시. 잔민가 데데지메베.
1: 가르스고 시. 아마

댕겨 공감사 기랑게 니도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디제 조로나 요유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요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즈베스나 동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예전 공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 드릭네 제나 리주 고시비 리주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배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차자르 첸보 퍼버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친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부여지 어더 뒤제 직 슈비기나 리류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르제 하장기 교보다 슈크다디 하장 치부여지 교보 인치 고급디니 요마지 장리 계급기 리류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높장기지 위도지 北加夏林的四川大云南元九甘肃崇文所里他地给崇文三拉莫波萨布索芒伟查加尔钦布婆婆姨呢日瑞切个药日阿瓜主要对查水切个居所查加尔布住切个日瑞杨斯听过药日北加夏呢甘肃给竹菊日瑞塔四川给应秀荣给日瑞所里苍面哈国为纽约特起为必须起里 让这几个里呀，日语给习惯起我的，对毛哇，多数起我几个开据点要的。日语给女子测哈讲起不越长，今年第天嘛，创作的熊人三不说蒙西之国多罗哇的，各平里呀，干么卡些呢？朝中别听讲用不要的。你呢也那的，去桌子的长单里呀，多东个月嘛些，各这个家节每个月呀，去罗听不要的。 苏内第六部托比亚里亚听过药剂，米尔草西的车龙，看你要买的，茄子明的西面忙不及，是不药剂。一年里日日听过过一年里，第马顿矿里啊得些钱多白，大鱼不的，别那查家婆白鱼里拿落了，潮州南里灭我的给这单周围物质钱不起差异不的，潮州南给去年马恰不的，去年落了读书的，咱们家忙不。 这有不要紧，熊人给小你嘎嘎，伢呢？听我细菌切为日日吞噬月色，长家亲不破灭起了，日日吞你要紧。能最低的吞亲啊，日日吞白，两个月白，年半多，同孙切的切切不不要紧。可是啊，日鬼都要不赢呢？日日给两个切白胳膊了，切么年多，日鬼给小你给脱色，白鬼不来，臭熊多，皮个早晚的要嘛紧。 但你看这设备呢，日久个牛在哈江个用户越长，每日久个牛量越多嘛的，推送所三百零件，俺们这群的几个嘛的，店家准备起开发业务的，超过所配件件，只有你最推多都控制起不的，年龄相当，充电使用的，地位大，充电零件上需求不的了，天价仍旧通过钱不大，也能拆给牛的新图单钱包，年上需求的，年上需求，日久被推最大，三年大概能新只有你最接受不修图过的，仍旧牛在八大年薪点就越不行了，起来开别拆多。 年个人家去读的，日语是的，别总给长假儿婆婆吹个色系个女子的，啊，第二，路不人心切我的，多数钱不要的，场面给起人家是三五年过不的，物质钱不缺呢，托三儿去，厕所店家管给自己的脚挤不的些。

0: 아니 디체 말다.
1: 가리틴티.
0: 녀선아 키라니 야니 충제 잠바제 야나 신다드리래.
1: 능이 머신에 틴제지 기체제 틴제이 이내 라다 랑바라 김베 능이 틴제 메브차스 고츠스니.
0: 알레. 고츠스.
1: 고츠스니 교.
0: 이요. 마리파로 키라니 야니 녀스나 키라니 야니 딘제레 야나 핀제레 아
1: 핀제
0: 녀덴자 감콜로 신다가 미잡도
1: 랑 감콜로 신다 미시
0: 랑켄자스도
1: 랑켄자스도
0: 야 어제 마리 파로 녀

0: 어찌 그네케 요베 메도리
1: 아 이기 가기 뭐 왕라 게가 소야러 어녜 카로 어 장게 중지 뭐라게 가 예로 쓰이사 뭐라게 녜세버 녜다르시 메도 수브는 시시베 르와유 쓰기 오늘 딘제 차례 된불
0: 디제 어이 뭐라미 디제 마르타
1: 녜 탁삼죠 모라 차례 됨드레 요 삼삼 맞죠? 응. 야. 왜? 아. 어, 아니. 이 기간에 맞대죠. 영아. 채널 레스나 녀셔죠. 응. 영아. 어, 낭담고. 왜? 니자 로니 줘브랑 게 신지고야. 계좌시라도 봐서 뇨가고 싶지도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다가줘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中 我们他 心里忙着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又不用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키

0: 차기 류캄 류쇼의 제재라 소주 당의 신 코트 잡았어 원장 팀기 차 소외 공도 교고 첸댕기 세리 남아된 바 이랑기 소외를 신 남매도 저기 첸댕기 세리 시발이 고림 유래권에 삼아 세단 된 바시 사고 말세 태양 둘이 소월 샤네 정수 냠제 타 가세 마세 송지 소주 돈염 영화 책임 서동기 공시 삼부시 잡아 책임지 도주 좀 차용도 하 통주 당의 신바 지가기 제다 세지리 세단 된다 주어 타 뒤수 이어의 세리 인사와 농탕 세리 농장 사고가 제시불 세리 다툰대 세리니 공세기 난생 아부티다다 마르세장 까나제기 세리기 대외 주무탕 초구마자 소기리라 첸댕기 세리 대륙 통진 체불 나소냠도 첸댕기 세리라 때문에 세리 다툰배 만에 정의기 수보 당의기 뉴슈탕 소주 호된 체불 미리그 세리도 랜탕 세전 유생이 통용명화 체불 세리 야세세네 류벌 구교 매체 틀루 풍소 대기 유대 수벌 외참기 류정 체내 대신 탐화 시도 주화 체부 외참기 류정 체부티 정의기 수벌 내주타 사내 류정 여체 남시기 차긴제라 시내 대참배 류정기 남창식 댐도라 세워타 류정 체급 정의기 수벌 티세네 예매로라 류정 차지 대창샹타 탐화 제부기나 깔레 카차부타 우회와 성 체미스 외참기 류정 체제 비단기 수벌 지제지 용시라 논인기 체능 약도로타 세리 주제 토르도와 뉴슈 체르도와 마세 대외는 신기 내리 먹고 눈고 체도 더더 외삼기 리종키 샘캄탕 리브니가 라펜바 체디 갈레 카바 눈고 토부타 리도게바 리디 샘기 용화 제 체도 체장 안주인다 뒤주 체내 정이기 가외 리제 남장라 되네 리종기 전황 폐와 체도 타마게 도대 타마 탱교로 인쇄바 제바타 타마게 도대 추 제 유리 교수다 뉴덴기 그룹 마무시 뒤유베 타마 템바타 도치르 쇼치 제네타 니즈링바 레바 슈켄티바 대외른 신기 로네 소기 내지 망부시 롱시 창라기 교주도니 창주당 춘이인베 질 초주기 교주도미 테르덴 균도 창라동지 칼라산 도미 차네 서슈양 총도 조시베 류볼 초주기 교주미 당와타 대외른 신기 창도 포과 치부치가기 내소 포부타 처치류 치부서줄기 내양 포시 더동양 창라동교 망차지 내리 망부시 포니유 타마주부탄 차라용잠 통교니 류부디랑기 계제 특람식인데 타마주부탄 차라용잠 동세 인감 착제내 용도 동화타 제네 속이 내시망법 눈고투 정리타 미생기디랑기 체도 나도 상매 타마주부탄 차라통두 외신 사바주구
1: 지만 이게 디린기 남든 사무주지수 남아히게네 모두제 안주리 생이 남든 카라 신규 요이나 기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변종농 팀님체 리부기 조리 팀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D 펌인난데 시조지 조리 팀대기 토토 안주리 전 디밍미야 천선 동료 시승 요베 남링게 최 안주리 전이 조텔 공자 단체링 가리낭 되네 태가나 조리
2: 미 창문니 랑소수디 단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 체네 정이기 디탕라 긴송 체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 남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컬롱코교 용와 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부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묘호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吕杰文参加哇千日祖敦啦基松学哇他妈帮我谈掐拉啦吹起吧地堂明白居然头哇身边开始哑巴基座给作为苦制哑巴开始开朗减水烈空堂基座偏低烈空落家面康起来起这主机设计冲日堂冲日起不说
3: 내空里列顿把银器年达你把土地堂打这起归开始操啊给把堂落家把绿树没把米国拿瓦索给年达鱼器土豆都面具起归康边南给库油啦年达儿几公顷的龙库豆起把即便直切堂只归了张着土皮也不起把即便亏空给库油张着军空起把 전에 쿠쿵소 고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체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체바 합치게바암 로교급 장쇼캄 라베충류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컵급 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독산 로체기 응원고컵급급 꾸유마치급 lakbar tu, gen gun tsu ren gun ngang, gyu rim yon gyu ngun go kip gyak batang, gwa ne tarwe min kip gyak gu. Rang ngun guk sun la shuk gyak gu, rang xian ni gar pen la, di tang yong tup.

0: 아마 달로 마스타 아무라게 산지 예두름 삼등기 신기유 바보는 지 시링 나가라 두구마탕으로 전 삼버리 머신에 나 난디다 대표미도
1: 나 준다 그 부고 싶은 나네 자리 깨부 삼부키 롭친이 집에 맞제 두도 전에 롭친이다 나 준다 잠마세 샤초 장부 용기 계수 상매 让全部有十年家里，一年让去多大，落起路落稀奇，让给俺做农村路落有白马在，新来老子开辟十几里两个车油，不多岁岁让我等着有啥钱，让给俺们老的车油嘛是呗？
0: 自己买下。
1: 钱的大了咋办？倒是，女生的钱了钱上就把中了，让去多大，新民建设恐怕得就粗落有。
2: Я умею, Сусу на встрече будет сокил сейба, чьи я омаши. Тунду хорса, сирим чи чешас.
1: Сямжи шугуе.
2: Ченнга, мецы чига нагле на легче се деби. Сямжи харшусу. Сямжи шуе а. Бафон синле кепи сызи джуади. Сусу та чен гёсу. Не сейба чу.
0: Мы ченнга лапжа дези. Ене уцу че. Цу лоу сене цу ли.
2: Jadi hasil ya, loyom di, nasi asam buat gue. Nih loh setia di, jangan lupa doa cuma sabtu. Ini rangge, sila sahaja cuma orang be.
0: Papa, ngah ini papa rangin tu sini cakap sini papa rangkap tu gue. Kesi sini ini nang, ngah lop sini sini kacau le.
2: Rangge ye cide, sedang jis. Papa, rang papa ye tu bosi. Ngah tu mirip di, kali kali tu sket bosi. Nih jawa rang loyom je, ngah tu nak lagi pujuk tu.
0: 他这的家都能算不出 남스기아침부리 녀롭진침부 추수담아용라 녀바르도 둘러요치기니
2: 랑하자르와
1: 기니르 칼라츠와 주위 디네샤 독수이겨 계란이 갸세 조수는 알롱라제드
2: 제너라게 독수야스겹라 나다 버프 아라도스두기 버프 샹게 오우겜보다 오우징이 깨다니 나라조 님도동쇼시
0: 가래크기 알아토디미도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굴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르 임바라치

0: 야자자.
1: 요. 곱들아. 샤우츠 차르친두게. 가사 니즈디 맞아 쉽지 시해주. 디고 마셔다. 엄지 디제 시해다. 아니 쉽지 줘줘. 레와 니슈디 컨저 팀에 큰 신도. 엄지 마셔는 아주 가파신 거지. 샤우츠 부코사 마코치 베더 분유치를 코프스기. 저 여배. 저
2: 여배. 람발이 요데 윤초 제블 베르샤. 제나즈 능시 소중 제비나. 나즈 나르디. 오늘 와시라도 와.
3: 신지종제 흉런 냠쇠
2: 다 그러샤
3: 로시지 레게리 주체 푸 세계기 신주 쇼시 신지 야드게 요마실 조버
4: 신지 야드게 요마리 수식도 아 샤르조 장구 나라 리다 장시 망고다 뚝부시라 요리 계란수 도지야
3: 되는 거 망고다 주르샤라 대조 장 배드 낙세시 다드지 이제 시두 로모 먹고 소자 낙세스로 쇼시 이네키라 캄법에 실 시다 장마 동부시 nga tirin chenga yongche nga zu xilim sobe samzu da samsha ju uji le shuwa chabi kena zu xingzi zongche xionglang nyamsu chemo ju ro
4: kema la dinze sunye ayu tuanda di ju uji ge dengi nambro nga zu kuku shun shu che lenge ju ubrda kerang sunda che na ju le samsha shuwa ju sungu oruba xingzi zongche xionglang nyamsu chea zi nung ju le sungu oruba jima ne soba le su samsha nyengwa chigri dine tuanda dengi nanguri gamyo di khar sungri
3: kerang ke gamyo dire sungu yu na
5: 你可都属于新西总结那个所要的用马戏的我有戏的马戏我做那个所不去起别的这我有的等到那个所别不住去全清戏了前六个给那个的学姐过那个月给不了光的给那个马戏我的心目度我可给没子对到的你也去无知说起就给马了今天你马戏新卷不让马戏出去的让马用慌了了不在马戏不戏呀
3: 等到下个月秋冬的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5: 军写了起给让过啊。第一个能力不呢能力好了古别王者熊狼为娘不许切入他三位来个人我对面一切的下。第二天我最心情巨大能力不了蒙古人去前面念书也得到的顶这次这下。蒙古国委员呢能力去看苏苏他解决这次这下。俺是哪里就跟那次两个性格吧，我没吧。星期熊狼军呢，娘不是吃了钱有事，我没个手段。一年工作心急过度，前阵俺是星期中间啷个说呀，给特批的偏见我解决。第一句呢，心就忙过钱呢，他们得心里他接不接？
3: 哪些东不随便呢？啷个说些偏多好着些？
5: 啷个说差别接了？哪里就用呢？那谁来个技术切入单呢？他这个军规的可是不便宜。俺是谈的他的这些呀。请求我随那块偏见当涂鸦的眼睛上的。
3: 既然最特别新的是当街对面那些的马街牛骨了呗啊！
5: 肯定官把吃下呢，人家说要给我有官嘛了呗。
3: 你的这些新的是对面，你的这些啊，我随那些的喷给，
5: 前头我随投诉他们些钱，将我忙死得不多。我随哪来就那次人家性格这，我说我没吧。我们那啷个说通门都，伊那啷个连接说过鬼，跟这瞧嘞。星期熊狼军那啷个说了钱有啥？我没事的。伊那工作心急过度，特别是现在没啥，我最心脏节啷个娘不出去去接病。

0: 사고님시다. 급뒤뒤 자백이 없고 말수에.
1: 재능아 제리 시간 죽인다.
0: 용아.
1: 죽인다.
0: 白雪, 染给暴风了, 三家雪马达, 托路梅吧, 직시에마차바디기, 영예키라니 가채송. 야미나, 키라니 충두내 년지 가채체비디, 창매 제냐체장, 랑덤매체, 심나셰워마다. 제나, 영예 가채비리, 계시랑 소모 이지유나, 소모슈다, 직체는 숨을 견디 쓰러 제토리
2: 숨어 내 수디 내 숨난 야제 러니스 주기 나다 마바오펑 충두 내님도 잼지제 은이 참부시라 휴 디간러 게럽 수딘 지 시에프시 창구시에는 은이게 편주 나와시라 등그 휴 지러 마바오펑 우시 생각추 알로진 규마 추입시 이내 언니 편주 저와 체매 나 신진 로디뉴 둔다제가 주린시 마바펑다가 주휴 이내 님지 마바펑게 나 통두 미두 쓰기
3: 마바펑 안 주첸가 이 주시 인베 마체 데스 되브 여지라 로쇼 야고 디가 볼라 야고 제구지 바펑 저와 친에 반직 되었다 샤스스서 딩지 치도이나 바펑 초나 무지체 양린 생거지
2: 디 바펑 섬주제 랑 섬주제
3: 띵이니 니님도 섬치기 상게 돈도 신매베 마바펑 띵디 청신 로싱마지 청견나 대제 준다 유자 뒤름 치부 여지 상게 하제 투도 지도에 티제 대시라
2: 장법신의 즉시 이내 랑게 니 롱고스바 동주신 용마다 지 나 너군의 용자 랑미나 나 개인기 마시 이내 아래 아래야 동주친 유매다
0: 马上让给马宝峰了，叔叔是不是也同到马进去了啊？他那孙女马宝峰偷马进，俺大妈琢磨偷不起，宝峰这天呀五点钟偷没，你我那过去没说，宝峰给俺娘子偷那晚马到那开米多，一年没洗到了，给谁个当年月去别？叔叔先偷马去别，
4: 车上去，宝峰叔叔先偷入不？你也得等大爹，养车也是多。
5: 阿妈，有车的，
6: 爸爸有不说的，
5: 勇敢，勇敢，勇敢，
6: 别不是别，阿姐阿拉。
5: 哦，我叫你，阿姐了，对其他人不一样。
7: 马林西，嗯，
5: 你小墩子是，小时候我也听过名的。可是后来，俺其他邻居听不有，可是马云想给文章拿不是，其他人给设备找我打，俺们来有人接应，下个屯子的俺就日本给他们打断都不行。
7: 特别要，但因为也不行。
5: 俺公司的，可是贵了个下个设备找我，给你下差评，俺另外日本给我吃家，肯定是谁个人。
7: 吃家了。

0: 샤세베스나 세메 카르세스나 시판톰스 도와 쇼게 하 아니 트럭버 처음에 캡디게 세베나 샤조 공아조 워마조 디네 디가는 업제니라 잠치 싱도르 샹 트리산자 세븐 선이 구슈 세네 트그레 나 청즈 세네 트그르바 오도스르사
1: 네세긴알라세 다 땡기 보고 어 아메카 도마기브네 쳇즈 니네 마 파비아유치 디네 샤비네 다 쳇즈 초네 마 파비아유리 송브바 다 이네레 길알람세 야 추청모 락바 주야 추디엔 덴조 추이체네 용거요나 아메
0: 다 레가 슈글레드 요르발 치탄체나 아마메베 추 정모디 용고 말에 맞아 표 사자 클론 토브르 봐 사 정모르 봐 디가라 약초 추나 추디 키디 과레 인지민지 추 사보 과르 봐 추 정모 전에 딱다 디 말에 다 아메니나 지단 게 수수 끼베네 님 숨네 속부 추네 디거 아 다른 게 찌 유링 부 추우면 도가 맹가 날랩습니다 지단 게 샴디 게가 니르데 추 주르 멤베 멤베 주르 봐 다 샵주 체제나 님 두 님 주네 마스 차베나 속부 추나 디거레 다 추 정모 추 추된 주에서로다 숙체부들 껴야 된다 껴줘 말해
1: 잘라 숙체부
0: 근데 야 껴 숙체부 체 천주 숙체부들 껴버이나 가르치겠으나 변의 수 가르면 도체 차 숙체부터 봐 근데 체베니 거를 안 티내야 가르스나 변의 마 사베니 거를
1: 네스
0: 변의 단 라버 봐 안 잘라 숙체부들 껴도 걸 변의 마 사베니 거를
1: 네 네세기나 다 드링케스다 안저 방수야 되주디에다 님이 십신이 공도되지 봐
0: 레라
1: 님이 십신이 인도에 좀 보게 사제 님이 십주 신이기 제리한테 드링케스 소화 책임 야 보지 민망 보지다 야게니 차샴나 康复 중심스도 와 딜이야 배야다 이제 능고 도와 딜 폐비 능운에 기제 여르베기라
0: 디디르기라 다 기제 여르라 디 가르스는 다 티 콜라 있는 안 소화기 뷰제 딘데 15분에 신이 요 말 봐 다 아주 팀산 변조 야고 송다 안에 소화기 뷰제 또 신이기 봐 다 보고게 차베 있나 아 소소 나로 랩차베 있나 야나마나 랑가 레라 유에즈 중심선데 주도와 아 디에친베 있나 가르스나 속베스에 될 류제르지 가르여레스나 안은 안저 디저라 징람다 길람다 디네 속보단살람 두두숨이야 추 꿈바다 마짱바 체지 루제 딘침즈 쩨고레 까짱아 체 까짱아 좀디 징니숨 싱아스르바 말르 팅마니 슈스데 두세
1: 아
0: 디투 직스 님스르 투 직네 니 파르제네 지오레 디 야마 좀바이나 아니 변을 마사베다 징바 마슈브다 세랑가 징바 마주바 조금 마주바 로틱 들레베네 변에 랑에나 아 게임스 게브나 지금 쇼년데 요래랑가 로츠 과베나 징바 쇼년요 아 랑가 변에지다 베디 마추고네 되냐고라 요래 어 디체데 뭔가 제치도 그 루제디 인침치 제고래 다 저디 가르스네 변조한 체요로 그 팅마 찍이 변해야 돼요 말아 봐 아 그 변조한 체디 체 아 티네 가르스네 니지가라 개가 윤도 쓰게 저래 대 루제지다 체 어 디제베이나 아니 샤톤도다 다 담으로에 딘제체디 도와 다 아니면 십주 셴이 친산을 봐라 님은 십주 셴이 친산은 안한다 길라로 송에 강포 중심 땅 아주 맹가의 강포 중심 주요래
2: 행계 공간상 아니 뭐네 수리 생각이 멤시 주대야 인조디 추 기차배 표미 님은 십신이야 딱제 지치가 용 그래 딱제디 조디 가르쳐오래 속도는 응하는 존은 그 변력이 다 추구계배 규리나 변력이 와주고를 봐 아니 변력이 다 추구 용약이 인대기 디지체 엔디네가 주 오마 노미 강도 강문도 언데 다야 나디네가 주 마크 쇠 쇠도 쇠문도 다야 아니 최바 부호디도 최바 체르치 최바 후구 차베 엔데기 도주 쇠도 쇠문도 언데 다야기 뒤뒤지 조지 개침부지리 아니 언주 님 십신이 야다제 제야디 인빈 인 카세게 네바세게 언지가 안가 상주 신경 내비 아니 언주 청세기 딱제디 제우레 제우 말에 쓰고도와 아니 니 운치 체는 언주 다 부구수수 개감내 기비네자 상주 신경 이네자 아니 딱제 운치 체는 님 십신이 딱제디 개침부지리 요금 전 가리 있는 수 동안 언주 다 부구 수수 개교 이네자 상주 신경 상주 신경 아무가 이네게 다 부구디 수수 조고 나고 변뇌 나고 대고를 봐 뒤시 볼 변뇌 디규와 주어르바 안 편뉴디 마앙아주 청셔고야 견십지 용고레 안 체상 딱제디 개침부 십지리샤 안 딱제디게디 응아주 단드네 제비 응아랑주 카리 핀도 응아랑주 쇼마기 키벤 카르오레스도니 안 조디응아랑주다 진네 제비니 단도 카시에 야 부게 차부다가 진부쇼에 내면데 요래 야 카시에 단도 민도 섬년데 요래 야 딘데 딱제디 제 캐나 니주디 하고 비는 가 주키나 저 위제스로인데 그 비니 야 캐나 좀마 견고 체도 진내 전에 진부모쇼야 니네 전에 가 주 변뇌 칸에 마 되야 은퇴기 원고 야고 십지 제 투그리
0: 맹아디기 그 강후디기야 야 강후 중심 강 님은 십세년에래 님은 십주 세년에 로직 팔들아 퇴주 틈슨 스비시오래
1: 네 퇴주 약슈들이
0: 퇴주 약슈들이 게라 어 디나라 속부수에 약슈들이 가르스나 이 속부수에서나 다 데리 봐 라스 체르 봐
1: 아
0: 라스 체르 봐 가르 라스 체르스나 창레 나기 샤 창레 나기 규바 어 돈주 강아 야 라스 체르 봐 부디도 가나 콜라 투스르 케어 봐 코야 라스 체디 조 체슈디 디레 가르사 롭지 나라라 디네 마주나 아니 로직 나눠체 다른게 나 로직 체차나 용거베스 용다 용거리 다이나 드부 디기 드부 서저 봐 로직 나나 체브네시
1: 야고 심보요리라
0: 중심보요리 이거 말아 저 최초 대로 로직 나나래 다 디이나 가르스나 루제제 단체 볼러 맞제 가르스 최고로 된지 아니 샤다 왕자도 좋다 규버도 좋다 대체제기 부부 단체 아니 최고로 된체 디네 엄지 수수 암모 체제 다 부부 당스르 봐 어디라 대제 아니 코 라이라스 치고
2: 언제네 전에 엄지 체계 딱제 엄지 체계 딱제 전인의 전 지지 딱제 치고 봐 아니 체계디 니 전에 응안 좋다 제디 변뇌기 탄등 안 좋디 개감기 둔다 겹체 언디네 응안 좋 변뇌 언디도 좋 사도 삼도 좀 좋다야 디 인원의 셰빈 디 변뇌 디베 칸에 마사부다 언디 기름든데 지르샤 언디 안 좋 이 지지디 체비에는 응안 좋 변뇌기 딱 청색기 숙소로 봐 숙다야 언디네 응안 좋다 탄득 가이가 소로 봐 청색기 규제디 근데 지금도 증도다야. 다 유제디 장 안주 뒤에 키나조 야우지 장투부 체 키나조 야우지 신비니 아니 유제디 나랑조다 단더 진부쇼야다. 단더 변류마 뭐 사용야. 돈주간 그거 아니 원고 야우십지 도리.
0: 안 대체변은 아주 변형관에서 로체블립도 갈. 로 넙주 죽줄립도 갈. 진범하고 뭐도 봐. 쪽박고 뭐도 봐. 편에 마 토에 수르 남규드네 규면도 규름 번 나야래 편에 나가 로 십중급 줄은 안데 망보여랑 규면 내기 규면야 버제 되니 수 잔데베 수르 야 규면 양스 나야도 그 강카스나 만신스가 대신나서 차오르 봐 어 그 창래기 대조르 봐 뉴슈 그냥 어 뉴슈 그냥 뭐라 아니 그 매지 대제 차야래 요 말에 대투는 전소 카르스나 보고 기도 가라 야고 라스 치규리
1: 다 드린 게 있어 야 보고 아마 카지게 안데 치기도 안 롱고 룸줄이야 보기기도 와 다 대야야 된제 전에게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쟤는 느껴지지 매죠.
0: 다 디체디 시에 망보여래. 응, 아주 고마이나 신조 갈아 망보여래. 빌레 차슬랑 알아서서 뭐 예실. 지다 부가가 다와 캐시기 캐다 로직 캐디데 망보여래. 아래데 다이나 긴사이나 가르스나 샥주 신인 되어로 봐. 범매자 아마자 여러 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고 말해. 가르스나 롱고라 샥주 체 다와 당보나. 근데 룸줄 부 코베는 제 용 말해. 다디 가르스나 변에디가 마치 케어로 봐. 뭐 슈주어로 봐. 티 계세 부근이부터 코드 간에 되베이나 소 배쇼 조리 소 쇼년들 막 보여 있잖아 이날에 별이 이날에 되리 다 수수 기념 조르 봐 띠띠 수 차가 요래 다 이날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저스 게비나 보고 겜바다 보고 쉼베 받아라 로스 미샤베이나 딱다 주고 있습디샤 직 보조 간에 침을 봐 어 직 게브 봐 직 샤오쇼 주도 간에 직 보조 간 돈에 서서 딱다르시 주리 이 안에 소봉원에서는 소프트 인심 서 주리 대진 아주 세로 로직 나라로야 라스치 서 주리 라스치 디네 양게베이네 야 라스치 두리 인심지 라스치 고급지다 보고 체데 로마디에 고급다 도도 간가 되네 야오래라
1: 네스게 길라다 한 드링케스 차샤면다 보고 망체지긴 예량아 창스 개고 매 소년 망부도 와다 창수케는 개고 매 소년 망부도 다 이내래야 쇼쇼 디바 로스음지 소프트 소프트 리드스마 아야 창스 개제 보기기 딘데 체임나 길라다 소포야 느게 근데서 주나
0: 로딩에서 내가 저 배명원의 세배이나 다 아주 부코야기 되게 되는 런스스르 봐. 다 벽에 있는 데 스티스 서줘 봐. 딩 아주 소소 아메 코퍼님도 케어래. 다 그 아주 님도 야 살롱 용으로 봐. 로지 로니 로숨스 줘 봐. 로적 숨 지실립도 가는 안에 다 잘립도 가는 거의 지금 야고 체거래. 야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디네 차롱 용어도 와 차롱 용어면 지당치는 로니 슈 쨍아네 니 슈 쩌고 팔라 아니 디스엔트도 진짜 디스 거래 두두 보고 코베 있나 안 보고 뷰즈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1: 소고 야가
0: 소고 야가 부쿠릴라 아 딘데나 자 가르스로 해가지고 现在 딘데 빙파 개개 딘데 빙파 증스 그래 디체디
1: 내다 연교
0: 오 내다 연교도 저 묘르마 차예 딘데 조지 가르스나 보고 왕부 견젠티 뉴르주도가 로충은 뉴어도가 로치오르 침베이나 아니 디 닝게티 덥코르체 주도가 믹스드 체나 타지 듄을 레비기 당시 종합 증승에 로숨주 수항아 옌다 옌나 아니 숨게기

0: che ani chukri range ga na bu chun ju jor di bu di na la kung ge ge je be na kung xing chung se re ha kung xing chung ta di di ga ra se na ji ji dan che na ga zu min nam gyun du ne mi ge ge ju su la xian kung xing chung su tun ze gu nyu yo re ta bi ru su ge la ga ni su na ting wo la go be su che na ta ga zu so bu di di ri ba ga du shu che be yo na na zi de ko ren gu cha du re ta di ge ne go ru se ra ga ga zu ki da xi min la gu chang du go be nian go re ra ga ga zu xia jin ba se du ga la go be nian go re ta 아메 고베는데 저거 말 부코죠키 아메 고베이나 카르시스나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가 소부죠 안 알아 겐과자 도주가 소부죠 안 알아 시그르 봐 다 디체데 고베이면 아니 부디 공에 소르도 코관나라 땅 마샤샤이나 아니 아메 코관나라 부고요나 아니 마셰만에 친제 부고마 쇼바다 부고 왕부견젠 차바다 부고 촐라드로엔데도 와 아니 게시 부고 거에 체시 요베이나 약수주는 수주민도라
1: 겐라 가시 나라 부커죠야나 나라 카비 나라 제스 지난 드그르베
0: 그래서 딘데스살 아 당아서 캉바나라 제스 체베이나 캉바나라 아니 까부 추에다 천도 땅에 돈주 나라 제주절아 자츠니스 도아게게 님나 어 아니 디 아주 부글 누게 아 디 모 자츠스데 모터사베 나라래도 어 딘네베이나 아니 부왕부견진 쇼에 기닝가 체베도 어 약초 춤베이나 아니 부코약 70번에 숨 부디디도 로직 나노라 강바 제수 맞네 야도라
2: 스모닝게 난줄리 챙기 미규 조티나 닝게 초 디탄기 균시 강만 규자 체네 키 넘버 인다르시 류디심기 용아 체규티힌 겐다오 좀 라인네레 드링 안줄리 제나 연결 페바 도체나 쇼인
0: 다체
2: 체능 안줄리 제네 슈잠 타가셰인 나나 초 지메리 제나 연결 제용 땡게 슈덴 자고
3: Kiringi lezen dila ya lu gun chak gun nyambar chebe lun zhong, topki kepang sheba di lopki yinda.

0: 추구 끼네 방소백급 예수 망잠자 그거다 추구 빵가라 용잠내 그 추수나 도난다 추창물 직도 체면에 색진 용잠사와다 창무탄 카세리 사미조 류매의 장자 도난다 견교 양양 제그 샘감 퇴료 요마 제그와다 나잠내발리 챙종 체미조
1: 어 디북을 남사지 티나 초조 체가 신사다 남사 오면 데려 주그래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데 데려 주들 아무데 참하든 봐 차축축 집어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거든 마 차치 아 디네 가르스나 아맹원에서는 샤감

0: 기존
1: 공감사.
2: 네가 배게 송아처럼기 행게니 팅디 변종 성경염자 세바 거수쇼.
1: 드리니 편도도 매체 주로다 지대 개배체 니슈고 사변버시. 샘나낭 변시브남 스로나.
2: 시즈총케 개총종토 리류게 뇌스퇴네 민느시메타 저와치에버 망부총유. 단더 초카이키 도슈 뉴슈 유괴 뇌세 대베 쿠토 괴네 니세 로급리 튠자창아 비싱급시.
0: 지제 니슈고 님. 기존 如果这个民意出了,容色你国的预报他,如果嫌你,他的三个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ལན་ཚ་མ་ཤ་བ་ར་གེལམ་ཉི་ཅི་ཆུ་ཤ་དོང་ཐོབ་ཅི་གི་ཡོ་ཅེས་སོམ་ཤི་ཐང་དེ་པ་ར་དོར་གུན་པོ་བེ་ཤུན་ལམ་ཁུན་ཅི་ལེ་ཉི་ཚ་ཆུ་ཉུ་སུ་ཆེས་སེ་ཡོ་གི་ཅོང་གག་གུ་དེ་གུ་ཐུ་གག་ཟུ་ཆ་ནེ་རོ་གི་བལེ་དོན་ལ་གོ་གེན་སོ་ཡོ་ཅི་ཅེ་ཉི་ཤུ་དུན་ཉིན་ཐ་དོར་ན་མེ་ངུ་རུ་ཅི་ཉི་ཚ་ཅི་ཆུང་ཐོ་ཅིམ་པ་ཐ་གག 집 체련 체시시 지진 이주 군인 기존 총대기 내급 규제 서제 카투 면주 고르교 주가기 서대 균도 내타 뇌제지기 퇴라웨 내릴 명내 고르교 면주 타 카데 심감 롭소 갸시 없이 자진년도 평정 지급 주가 시진이나 주가기 면주 고르교 주미 된진 추전기 안주 뉴버 칸여기 건주 리즘니게 대단 소시 유제 솜시 네벌레 초기 지유 지슈 시수 더더 도담 쳔베 지진 휴고닌 폭람 로급 칠레 개바 네벌라라 출로 서지 폭람 기 로급 레드 베와라 나유시
2: 지진 휴고니 초카게 도쇼기 뇌서 포구 도 슝람 뉴스윌레 튠 좀네 로급 기 최소 럼포 상신규
0: 서구베 게므니 차서 우토 베신베 게람 니지 초기 냠스윌레자 준유인 서구바타 파르다미 시비쯤 기사라 dungyu chirub ruga ki, lage kujile zhwe sen ne lam shanshin yu bata. Tegara, chu yukshu che we, ngoy la jagzum ding bata, teji te nang tu do yang di lam sogu yu. Lam shanshin yu tu zuk 저리 나보 테니 지주기 니가 투민라 다시 제비 요제 임바타 티 지딩기 내줄라 투도투 다시 챤린 챤네 닝게 내수 튠체 람센 샤모기 람소와 초로 니다 돈 투기휴 지튠부 딩투 도도 소다 치게 미나야 꾸지 제 유베 닝게 내수 튠체 콘조야 슈겸네 테마라 니다 돈 구입시
1: Nizu Tuenji, Nibalata Rangyeki Zambunyiki Jensamsu, Nguze Tuebe, Gazu Chayu, Chidara Chene, Meguki, Dinja Rukyub Letunla, Gensung Chigui Minte, Chubibu, Jiyu Chidabla, Chixitu.
2: Pandechar, Chubibu, Chile Kebjizu Chene, Gazur Dazie Selin Chising Yubata, Chojine, Gazu Chuke Gundola Dazie Chising Yula, Gazu Kashovaso, Misek Nitsu Hane. 추유메글러슈긴카츠포민테 추비부니세 이니양한

0: 디 섭취 될지 비해 보고 고이 다치디 피해 좋아
1: 김정초 죽여봐
2: 린다
1: 미샤
3: 모두 죽여
0: 老신 초르디 영철수도 하지없이 저거 사하고 봐 다리 씨
4: 장외 이섭씨
5: 小五哥去的
6: 아니 나를 취했어
4: 상경아 신나 십시오
5: 上大柱柱跟我家家去一位啊大瓜刚来讲书记当我生产马孙的用途啊
4: 今天给我开始的这么样书记

0: 총전하게 말마하게 내 순이 가다샤.
1: 민가 가스유, 가시니 봐.
2: 량소 장수유, 짜샤니이.
1: 수라 말마하게 내 순이 가다쇼.
2: 로마 저와미베 뿐치지게 총전하게 말마하게 내 순이 시도치가유. 님들이 다양한 제옥스기, 턴도 참자제 제옥스기.
1: 장 뿐치디, 내 가시니이 메 시규베.
3: 小欧，对的，他是对我们的生日礼上，可是特别感谢刚刚做妈妈的生辰年糕，要不是？
0: 这样，当个你老爹说，妈妈给那组三万块钱，当个你硬是要不着急。

0: Da zhendu qi du, bang la dorgun di neng xin yong ju, dian ke zhe. Da chuo gu di, qing a zang e tang dorgun te bie za ya tian zhu gua zhe. Da tian ca bie jie li yi na. Gang zi bo liu tang gi gyab di, qing a chi zhi qie bie bang ge gang e gong e yu su tian zu su dian gu gua zhe. O ya za tian zu pi ju qie qie su ya bu qie dian yong gua zhe. Da kesi namshi gamshi chenpo tenche chepo che mabab yi na. Da bolu nyurtse la gyoyon gyag yo zang, nganzo de wenzam ki chu gyag yo zhe. Da nyingzhi chongye ki gangzi bolu tang ki rengchung bangdi na, tabardu nganzo zhong nangkong su mi chukji ki gangzi bolu tang yakshu de zhe. Zhonggo gangzi bolu nyamzhi zhendur chi du penchong roya ki tabar zo de zhe.
1: 宁治旅在堂的四部托在民松东三边培育下流鱼的内心
2: 대시 야보여블레 토점네 야그레 된다카지 슈그강 티비나 밥자 서브 용거지 견저 광도로 가기 렌들 양자스데 아야 제나 나즈 루미카지게 직셔다
0: 코즈 지용키 볼로치제 타 바스줘야 문에 야보시자도 코즈 뉴르제 이내레 교보시자도 달학바도 커서 참되 로카다 코즈 게디 잠바 문에 교위바 통주
2: 계시 당고셰비네 드리쇼게 제시그레 세상 안주 젠두 마제 공기 소주직대 양자세 조겸니 심나는 네트워크 소고 여자 아니 안주 대주디나 저직 전주진데 소비 대주인 바 자샤나 공단예류 가봐야 도지 어 당고 초주 책은 나냐 제제 루미초야 젠예 개주를 20 제주니 심나라 아니 땡주 옆인데 세비 미즈 타람네 겨보 용두 안라 제베 가로 쳐우리 나즈들이 알레 가다라 슈갸우도 제메랑 안즈 타르 닝버티 셈기 신이 숨직 타브리 나도 땡지 톱 땡지 쇼자 제자 까만 숨레요 마리 제자 드린 렌도디 안즈는 세븐 캐치 무시 다지 인지 톱고리 인지 톱아 제네 속준 렌도라 슈도브 쳐우리 알레
1: Tsokchung Chenduru ki Tabar Siyamata Boliu Ruga Sosu Dupshu Nguansai Tuyabuyu. Gubdi Chenduru la Boliimba Tsui Tokang ki Zemlin Bumba Sergiyu. Tabar Zuyu Dabu Yenbe Nyingzhi Chonggiri Ruga ki Tirin Chirung Yabaru Tu Rangzai Yugu Duyane Chenduru Toba Chetse Sine Payu ki Boliimba Tsui Rewa Chusu Su Chomisi. Chenduru Kongtu 제제바 수나 몬디기 챙아 섭괴라 우디겸
2: 띵에 곰시지 젠도 개야 좀 된죠 네 섭괴의 견제 아니 루미조 심슈 제도 지예 아 섭괴 견야디 아니 젠도라 지조 제압지 춘괴어래라 딘데선자 섭괴 견제 주의 가이선에 삼바 삼뢰 돈에 두슈스 제거 섭기
3: 야, 구제 잡아, 구제 잡시. 교사료야, 구제 잡시. 곰시 잡채 오르다.
2: 안주 루민 낭로러, 매수 텀집이다. 단도 랍자채, 개개. 단도, 아존 개개, 장면 내리봐. 단도, 신유 정다기, 제집 딘데요시.
1: 급디 젠두르기 딘빔 낭, 내리 보르기하게 젠두르 낭 쇼초금에. 방조기 카딘디 야지 강제 볼로 가부 유건 소름이 버시기 상매 강제 볼로 폭삼 네가라 원주로 최초 유시
0: 나 다오스리스기 유 나 녀도 자면 주실로 니지 총기 로카나 주부이 녀도 자면 주실로 나 볼로 로카나 충슈디지 단다 나 볼로 로카나 기 루미 겐제제 니지 총기 기 첩체 제로 죽지 전도나 주부이 달랑 안소로 와 친부 유시 nesa changma nganchu polo tsetawa sheta she. Jendur changmar chinta che, jendur changmar polo horta jik yu. Ninzhi chongji ki tsab che che, jima jendur chiya ki kukab che taan taa rasig ma re.
4: Ninzhi ruga di na polo gyamne cha, ma gyamne cha, nganchu tunchu yaku yu re. Meshi nganchu ruga na saja khasa khana yu re. Yine nganchu ninzhi che du, inchi shu gyagi yi.
2: Nganchu, zai yakshu di doon che, ani payu ki mi ma la. Mi shi teni du ki. Zuo di, ngon no me goba, kandub jidu chi ne yi.
1: 宁日如果去恰娃出的前年特别想约问的宽嘴这样你不在强求别广东珠海聚集如果一特别在的兄弟他得家求别刚才了点年广东珠海聚集如果去这样忙不如高来千不随约你呢去你个旁边没几别真多是谁高在哥们松有你说了同名题人民塞不如写图
2: 쇼직 젠저스 이제 깜바 예배 골드르제 접수 아시 예응은에 태가 골로 접수마 서주 볼로 대대아 접줄 제스 고게 루스
1: 고조바타 광동 주회 주제 주가기 제라 된네 파르괴 자차고 체 우주 타르게 지겐 니르 총제 주가기 시네 까르마 렘베 고급식 탐진 토비
2: 볼로 통네 접수마 고슈스 드스 드스 볼로 드스 볼로 디네레 게마소 나나 주마소 젠드 까미십십셰리 니르루가게 슈게옵스마 볼로 동오네 페르슬루스 볼로 루니에데 앙자 주퍼 이세 유데지
1: 볼로 주유치 튜브블라 얌젠 체웨 균도친 까모마와 유신토 니르루가 큰인 디메바라 자자그니 수포 兄弟 야 우마 좀 오마라 눈주마 비쇼 앙차 죽지바 왕쇠니 루가 난키 루미 로충쇠디시 쇼르토기 심제 랑바르딘 권 젠드키 보로야부갸 토메시 눈주 충충 쇼로웨 공기 심제 타 동네 치루 친디 서주기 쉰게 보로와티 심습 쳔불라유
0: 사제 디네 장게 겹러 조지 대용체 보로 린규 와마지 간이스나 나 대여즈바 你
1: 多次去不如让人接着这个月被爬的图我们是接不人特别在局处的是不是在这爬的他今天新感觉的爬的图在这爬的他入面去王帅了娘娘娘就去去换着选择去不如为参龙天真多前面的中的这个爬的他体外给了去能够人不足这他入人去过吧写进去 제메기 타브르샤마타 심난기 독지 퍼베 왕쇠이 정이기 강제 볼로캬베 제 모부추
2: 어제 볼로디 뭐네 섬유레 데스루스
1: 주가 경부시에타 탑네 공기 젠도르키 볼로니블로바타 니도르레고르 토네 니르루가 초중 젠도르라 슈완자유 개강 신도 체외 볼로티 로바니 주가티 닝도키 방부 약슈디시
0: 공 표준기 볼로자게 틴데치지 강이스나 콘탄다 로춘중시 주제 다가라부 자투 뒤문에 야부시자지

0: 여우리 뭐라 우수 사비 유배 모두 미 여우 요리 가가 제 사부르바 전부 있는 무티로 왔지
1: 对的 让你请到苏菜菜小姐
2: 向前 马丽 向前
0: 弟弟 你也给不住 제마도요
3: 빌라 인지 접전래 땜이 시라겠지 근데 지가
4: 정정호 남산 랭게지 갈증아
5: 와와 라게지 디 갈스래 디 남산으로 냠주 쳐오지 시에는 뭐 드리고 가려래
4: 나 보고 니왜 견뎌 민도 어찌 와와 딘제 시에는 야호 민도가 계속 코아면은 다가지 탄도 코아니 마기야 가리이나
6: 어찌 디스 셀라쥬다 기난소 딘제 갈는 곳이 두슨 림나다 是吧
4: 니에싱그유 你也 보면 보마기자 견조 기부요마 是吧?
5: 갈스유 아멍은이야 삼드데메다 은이게 샤호로 로봇충는 삼주 부인의 범위내 캠인도
4: 다그리 머신안주 다견과차브리 이내 튜밥다 뚱신거유 퍼지어머면치아딘제 튜럽유차브리
7: 시에둘레라부요 부구니에게오 是吧? 부구히베지러 냐냐냐 파모시보
6: 지 와와 기스티르 시엔 참미도와 시 부고장게 기고시 장파미니게 부고도고시 이네네 뒤디 녀파미니게 겨고사가데 꾸레디제 균 하제아 꾸레디제 균제 용보망 수비네 나라니 제고수 마세 응니게 코나니 응무 고도르다
7: 가당아 삼당 삼에 되다디 你也怕你给好过吗谁?
6: 아지 가르나구유 连接上我写了去的 天天地过了熊美的 Let's 巴拉 你也去让了扛一脚扛去啊 妈妈脚就锁我你也让了多睡我

0: kissing aina. Yet a mula tangly chicksy.
1: Caratangly chowry.
0: Compugue am chung saza. Conga top dandy, let don't nanner chimoto. Kiranga pogotar mojuna, you mashi. Timlo tony shena. The am jiggy, puho chan with zidu, zentro chip, the kay homashi. Kale os your la, drosso os tango chicksy. Near dinner. Kiranga tingles under Dakamu was natchy. Shoot to chitin chisuna.
1: Get it here, me. Tad the kirange, Muraga ludos in the trigger sungo. Do you call a ludos in your yogi? Diana Tadasu yogi, Nabu was a hare.
0: Chenang another, Choshens in a shed. Kiranga in a shed, you know. Mong swag a goodida. Ninja last year, Gomposhevilla.
1: Some chun don't you, me.
0: 不过我那些皮呢，阿妹辛苦接的，马车不腻了，毛擦弄了，手机全部提起。你也得呢，既然给心里有债，对你这边吃瓦岗的短裤给，别人既然个老年大，既然个吃下来少吧，既然要出点点来了，足够对钱米多。 他的这些地干了，全部马草空给，这些草木，我弄了几个月，等别多，给人们稀松切皮呢，谈个春水春意个，冬至情绪，对对，俺那做下那只好事，其实春不错呢，俺那根据地瓜做不是，根据地瓜做比那对你家里面起来个轻个月，开心啊，送给特别水，看那你个，老个春天一个大，谈到空给。
2: 一目为那谁解析，每当谁解析，都会提出我本子。你嘴里没啥没新皮呢？狂了呀！破肚穷姐，你老姐不行了。咱们有道理，你听前边他就去看不着情意。李伟达，朱迪，
3: 克拉夫为了来救钱呢，
4: 空家亏中计，空没来团跟起日，困难怕不大，你这是谁行为？杨姐姐，你我那这是谁？这是谁行为呢？我来克拉登个姨，现在另外一个同学。啊，那大毛，你也记着。要得的，给他你了，听他可些爱呀鱼。啊，要得的，爹爹，你也给他你了笑。亚秀，
5: 组织吧。
4: 让那三小时给我上去。对的，开始一个男人，俺从头连脚没动，他都开始选选给黑白给对，大大年黑白老做下。
5: 大钱呐，开始让连两个妹妹打谁？
4: 开始俺陈露天去看了，陈露的爹呢，好像说用我去做热这边是给吃个青皮，黑白老啥差你些呢？
5: 宣宣的带戏，俺成都过不通去。天天俺梧桐山俺会员安排个亲笔。第几个年初让开新个是吧？
4: 可是可多点这些是啥么子？常务唱下些呢？得干些嘛是呗？
5: 开始湖南的乡亲你们都有啊？看里面让开新军哎。
4: 湖南的乡亲你们都有啊？看里面让开新军哎。湖南的内部新大街，宿舍人么开不是？常见的宿舍人么，最晚过小庙了，三七幺日。我的湖南怎么去的？俺乡亲的主要还是要这。第九个老年岁节，吃不着要日，乡亲不是对你是？
5: 不是对你哎。
4: 嗯嗯。第二了，我再来去过日，接了两个小时不？
5: 老年红富也应该向前两个小时先不去哎，咱们去第一转不背湖南市。
4: 来个天了，让我那舅我开开去没？
5: 亚秀，
6: 儿子，你哥在多，俺们都晓得，天大些不着下雨。
4: 天大还热，点点打不上去的，着的。
5: 看的，那么着的配角，就当年的这些，开始看人家马心不动了，寻找了忙子给去吃，用得多啊？
4: 用啊！
1: 呀呀呀！
2: 장마 내가 삼셔아. 네 미드 세베 네 주지 캡자시기.
3: 나제 하거지. 조디 달리웨이 코스파르드.
2: 더도 딜레체기 담사주. 나제 순절 지지레 쇼도. 오버 네 주기베 모랑 피주가 나부터 도시라. 공가구 중기 철시 리기 부르드 퇴자. 지겹 세번에 순절. 공가구 중 남자기 지겹도 싶다. 뒤뒤 관계 좀 집심바 고샤 제샤. 레게 테그 네 주 그도 알리샬 인사 쉬 닥시 쉬죠 제스틸리
3: 제스틸리 진달라 키랑 디네 녜녜 츠용 피에 존스 망고 치미데 녜모 쥬
4: 디디디 게자시라 요르다
3: 다시 녜녜 신디 타제나 진달라

0: 다 계란 지켜 왕라스 편의 사바 아유 딜레 계란러 옌라스 표위
1: 장제 규정부터 오마 중아
0: 규정구 시에마쇼 계란디
1: 자야토차제 마사부지
0: 돈도창구 승우미도 예 고대쇼 가르쳐 위반라
1: 도마장 IBT네 조야디 가르쳐 위바
0: 예 결혼 쉐쉐미 고로 토비디 제제와 콘서트 아세비규리 여름이 디리 나소나제 가르나니 이바
1: 마디네마 비야돈다 당아 양자시야게 로도민도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想起让烈日的那几年我是让恐怖日日界也也这么爱同时是也让我日本是啥子月让了中间忙不到不日的他们的上个苏吉米娜的马小姐是拿在那群的亲民度他能爱惜伊但是公司那个没大些点子给外个了都知道呢你同你马桶等到去让恐怖这些些人归去把爹爹不是唉开始个地对爱让了若不见云呢让了对人情不是啥要是让我控制速度
0: 군수의진용이내다시군수임에
1: 가리나
0: 딩아래수에불어마세개수인의결안러대두러싸베지신의대두그치심놈시기수주나도이셉도에
1: 랄무네겐심리샤내따다노민도让马红吧，很少管小人。一年谈的人给那么着了，门卫等给买不着。没事，我来让过听过要嘛事。一年送我到是有，让了说不起话多哎。
0: 爷了，咱那把托起，一年等到等我来他接土吧。
1: 乡亲，开始爱上了。让了南康这次改玉米的新年米需要人了么？让给米的菜价钱钱，所收菜呢，那是差不多的。
0: 张国兴呢？烈日的那个米仓面，跟这前面新个人。你最忙活的这季节，你哪路新去？从我爹的天气学着下，现在了，同亲戚外面多。
1: 大钱呢开始爱上了我让你了南干年的没几个人是老赢的让给跟这差不多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爹老个钱不多，你去让欠了点这修。来斯，
1: 啊，用啊！
0: 克里娜，啊，
2: 元老兄，
3: 元
2: 老兄，元老兄，元宝老忙要考虑了。
3: 元宝老提人来个多，现在俺让水姐，我正着好呢。

0: 阿姐，在寻找杨梅。岂不得这？俺做让里啊，是你的身体点这情况。
1: 杨志安。
0: 가르쳐서 맞아야지는 따위배
1: 자기 옆에 이제 고마시 내려 가셔서 님도 좀 제 클라스에 잠시 봐
0: 신수 대방 카페실로다 영화 되다
1: 응응

0: 장우 씨는 나 베트 톰스 가르쳐 오면 하고 오면 둘라. 텁시 가르쳐 오면 균 하고 오면 둘. 给我妈是张罗对不起，我你给苏苏吞到他嘴要切土吧。可这些呢，不我你问那些呢？从阿达恰下给归属切血的，我你你家铺了干不起啥鱼？看他长得也是。
1: 야주스가 쓰래.

0: 함사 키랑 경합에 시라.
1: 어, 야지. 등기가베 세디게 제. 니네 퇴바디 주는 지바.
0: 아래 영아. 점지 해윤아라.
1: 좀호.
0: 아, 영아, 도시아.
2: 산티.
1: 장성 센 트루메 봐. 야. 그래도 릴리니샤 오스트웨이. 용아, 신스. 니에 팅아 갈레딘 제게바 카리메 싱그이베.
2: 포교스니디 미지라 고자야르 주로전 승부죠 봐.
1: 니에 주부 나 통초체니 보면 남 셔중도 메서지.
2: 다제나 게바 겨 망체라. 내 주디 도급자.
1: 그 생에 주부 통도 선보 대유는 다시 니에 도트 통도 나르시 통초체지. 야.
2: 상체 상게 가세야 지여 왕락 된다 디임베
1: 예
2: 상에 살 투마 용네 녀랑 살 파용지

0: 아 시험은 시험이나 범위가 최저디 불에 롱알레 주파망 오지
1: 범위 개주야 교구레 교구였다
0: 범위 교구개마 개디 조치를 유배 개부대다 주지
1: 아리 상경아 구유로구도 와 너니 개 시에도 딘제 시에고야 요마지 예랄 시에도 유배디
0: 寻找你那么有钱罗马国情不是你也没让铁卫也给策划师截图也切图得尊起来切笔一年我与你随时得对顶着圈的什么多接着没让个姐妹自动的第一托们的生意上给顶着些呢你也算不起图给前的让给俺学的让寻找可给铁了个不语 뭐라고 견디길로 야제로 맞지다 시그조보 다가르가다야 길게한 차주비야
1: 디모랑 시그지
0: 저도와
1: 쟤네랑 고시라 몽배다르다
0: 상계쉬다 봄사대 견유나 전부 진이 된다고 합시면 누구야 니 누구야
1: Я дитя ж сам так не умею. Ранги цалун чунбе кую да ран на кчагин да че ран на ка ся динже че чоуши. Мора кага че ба нава мадане чыгжи ла мора бу гиню ба нава мадане чыгжи ине ранге инчи келин курда мора и мукбе не по ню южи ма се че ма не ло кеп сиршда. Юнга
2: 莫让给母亲切把恰下呢今年恰子给别切了让给三等女预备莫让给罗翠大切不给头了呗莫让给接头把恰下呢让给不过给对七个呗各路这样的一年恰子给别的正满的坚持过去我们这么多你们去各路自动的年年自动有个的你随地说
0: 让给三等女预备让给陈贵去把牙去一年让三等忙差事寻找给天命去也得上皇室你也说完了你也女婿看有点见我让上皇的捉拿等到岁岁三遍难怪痛了难怕捐了生病
2: 이내당대내주디哈其实我让俺过过瘾了也没让吃点着俺没让错话出去感谢今年的前队们多俺没让给让俺姐在卡地的下落先生病哈哈哈哈哈哈也让给俺兄弟写一本书去多哈赶紧进屋呢
0: 你也甚至写死的让俺来给二弟俺有生病听我弄这点这么老说他们这对嘴给帮不清晰喂大年我写么事有人我写病当然我写的让俺立下给可以贴了个月没意义多钱搞不没什么了吧
2: 让给俺弟没吃苦，尝过歉意，你那点些什么等于没？我让你那那背背去，我那你凑合出金马三百四十多。
1: 伊那让老铁不歇息，你可累可累，还不轻易。莫让个金山下金的，几所给给不中大钱，你也是等着落个马车，俺他写的这没，俺不求你这吧。让给米三下个月呢，米真叫下个月的，可以没新个月没。
0: 可是。
1: 来年苍茫前线的村子前的月牙的人
0: 야초 랑게지 등에 쌤 예수 이네 예 알리샤게 랑 갑체 그리메 예수 랑게 키스 드르시 군유 이베 미질 갑이 유비나 녀바도 키스 쌤 쌤 혹시 랑 더 녀비 유네 개요 마시 갑디 샤리 이네 갑케 브로 르바
1: 랑게 나 디셰 고데베 딩아라레 로시라게 체유사인기리 갱물레 스메브스야디 페메치고르스고 마르다 도니스요네 케요마리 세링스데 돈 타그르바 알리샤라카로 말레 약스테고 응이시 탄데랑게 셴네시 너니그 된다데 투수게 방법실 주위
0: 인다

0: 去给上了，去给上了，去给上了，罗贝贝，康姆斯，去给上了，去给上了，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姆斯，去给上了，康 해진원에 규령부시 토야를 하면 도와
1: 알레 이제 가르위원에 칼도 쉬어다
0: 마슬로마 레로체베 올 때니 니 기란일라 장님 올 이슈야 고급시제오
1: 다디 가르시에요 계지 고르제 시험 말이 칼카도 쉬어다
2: 시 고생했어
3: 이 시각에 잘 대중해
0: 수용아 재매도 개체 말이 슈흥을 레이금제 유사하다
1: 레이금제 유는 알지 제 시그르베
0: 민차다 개배들 노주 마셔니 요르베 이내 개체 슈디 미스니에 대해 타세스 고지
3: 마시 니엘을 룩 마시다
0: 디날 킹에게 나 많이 가요 제배 방다 푸 던도 왕라라 많이 가요 제배다 신담 고도 니 자스 셰사
1: 하라 지겹상라 퇴무토 무역에 탁주 모토베 내 퇴요 마시 좋아라
3: 시시시 무역에 탁주 되는 교시
1: 팅어 나나스 팔러 코스티브지
3: 마르마시 니게 콘라 라마다 무치요
1: 시시시 니게 노샤 니게 노샤
3: 시시
1: 키랑게 창가스 송다
0: 코스시에는 삼보지
3: 디 키랑게
1: 송다
0: 도스테디 키랑이게 나데요 야기 좀 세카리메 심도 장세슴라
4: 지게슴라
0: 학산난다 신에게 미스톱디 렐람마르다

0: 마주 미랍디 미망치 중투네 경라다사 경우삼시라 요마시 다부도 나를 장시 사다 주샤 소소마도 미시엔달 삼시라 등미도 님티게 나라 예 게나니게 숨베 카멜어 삼리 하고 싶다비 제사 예 부티게 심다치비
1: 와와자레 야치 아메 야치스기다
2: 야야
1: 야게캬치시
2: 다제나
1: 요스교스
2: 야메 장나스니치지스와
1: 나스니치지체유다 콕데차디 쥐시라요시 보레 핑그지 지소레 핑토르다 고 아메 아초 감시 내가 친구
2: 어지지 교시 교시 너보 무네스베 장군이 납치미실 알았다
3: 지혜가 다왔니나 예, 지게기 뉴콩 유제피 지단지 점린용을 깨자 치수기 청다 차구입다 장진 모저 턴도 타수뇨 종부창모 점초도 딘지수니이 나다 파란스 交란당제 이긴구와 참부유 콘즈영안지 점초디 토구시다치기 최장 타리기 샤수이다 축제창모 지단체는 파란스 交란당제 피지지리 예저와러 깨나러 깨자 치수기 차뜸버 딘지슈톤 승비 가난주다 냠래 진용유배 청부딘주 다리그 고급디 뢰동치기 마시 제장 청주 챔배 청둔 체시지 아츠소구기 다리기 자외 조선창마 냠래 진예게 등그지 안주 치자다 진종 차고기 탑시를 띵지 튜동 캡산라 투부다 규린 청샤망 당구지 寻找 란크스체 개유배
1: 尖端用的创业中心苍马古茶皮周森研究所不共结科比达科在其为创业情绪唐的气了苍马鬼胆皮协议按住丁心三女年级清清吐露唐古的日子一年生这马期第一集了朝前冲大给切过不达朝前冲大给点点按住大娘们的情绪生机顶着熊呢蓝山狼叫了军刀弹头的捏的捏了
2: 年浪叫的谢谢自己他的针对的我最对的抗议那不有理解随着钱不是谁几个钱不到亚的规矩进大概开领导给不要钱不能给爹说不藏嘛这只有两个聪明讲是是我藏面拉上那么大个年来时说他可以下不了看过这两个小狗真的
3: 娘们俩找不用去了
4: 娘们俩找不用去。第二个日子，东林西巴格苏修，连接喊上阿拉姨。我做了三年人保女修托尔当年突四位，唐城北京这个七夕几鬼满着钱雨。第二个来三呢，我是杭山贵北内书记邱家七个姨。第二个是温头地盘个大王尼个姐了，给几人白他水泉这个针对少年人。矿区矿工会中给南站的边亚切的人。给哪里有白他少咖啡有白个你问的学呢？针对的偏的钱不是准头人。
3: 但是你去那里学呗，矿工会中给南站的民安那区肯定是行了，要个上班我就是那的。矿工会中给南站的安全组织不选吧，估计没寻找个什么组织。爹，忙过些那大大爹么是？
4: 刚才那次送门的话，
3: 一年年的矿工找不错，谢谢阿姨。今晚年三个冬天去忙过吧，土了牛秋日，安全点土了边边路路雨，看到安全从下下边去过，土了开的宽度云呢，牛秋日。 前头那个纳税送别，给几人办他的税权这个针对的，他的车子肯定是难推呢。他这个检查的中国汽车人不卡的，他税国国细节你也是。
5: 好嘞。
3: 他的案子检查预备，全国针对卡西加标头就。查检的车过去没卡机的，案子中国人来的，查不着，土不稀拉几的，前站案子，矿组电视前面，各梯队。
4: 我们的人是我们的人。
3: 我们的人是我们的人。
5: 阿姐去啊。
2: 到顶这用的名度。阿姐，阿姐让人给旁边你看嘛车呀，给特别是这预备啊。卡门给广州一边新多人们，虽然呢路线都是那排队长途过去。罢了，俺们老了再不收都怪。这是顶这车还行吧？
5: 罢了，你阿姆拉明年日呗？你可对人家阿姆拉明年日噻？我阿姆拉年么多钱？罢了，人家明年日。罢了，人家听我讲，哦，侬只晓得拉萨南大个广大是啷么？啊，你当年瞧我是个多？啊，你阿姆拉当年嘛去也看着伊呢？阿姆拉个广大是天母芒果萝卜松哦。阿姆拉个我广大是的，你也当年去也比。
2: 让老几先不预备，补去吧。罢了，俺们老了，现在嘛去打，搞是老些了打，俺就能没送你们多钱给你多。不，你是忙过去，让给咱们能先来老点这药嘛是，你让俺们老老许那矿老片都喝嘛是，第二三十钱嘛现在这药嘛的。

0: 감사. 보고서부터 계속 쉽지 쉬지
1: 왜. 다음에 다음에.
0: 도체나. 나랑 화주님 봐.
2: 멘데 씨카. 뒤에 하한 대 유뉴여지. 하한. 하한.
3: 뒤년에 하한 대 티제. 물론 개별 여러 슬럼 유유.

0: 다 쉐프리. 보사스도 같이 요제 같이 예 봐. 니비로 도디 제라. 미샤다가 라티 뉴이베 같이 가요 봐.
1: 탄다든 시에제 쳐 하루하래 아. 고스다.
0: 가리쇼 요르 쇼요 마리스. 메디프시카스 가스레. 메라게브도 공유 도르베.
1: 예 보디 체영제. 그슴 나그멀럼 시케브주 고삼주.
0: 정말베. 메람 겹제 부토야미도. 따라 김충회.
1: 라브리스 가스레. 보장을 체르 요거 요기. 장가 다고 뭐 겹상 라브지. 다시에 뭐 아다 다 제게 미 도움이 도.
0: 아니 라디 제 셴 뉴베 참지. 장가 그니 자 뇽절랑가 마요 미나.
1: 好汉
0: 치르 주르베 아.
1: 好汉好汉好汉好汉喂阿丽莎他们就是中美队那他的相似领域打到杨美队让给蓝三你是谁你的迷茫是吃的迷茫云才得用啊你蓝三让了三十股用过用啊蓝三年都完了我要谢你的
0: 好汉

0: 弄着切修开始消灭新个预备啊。
1: 开始。
0: 你那么样呀的这。你担心那个没我叫我也不去没。没。
1: 空一张是不是还有谁
0: 我让两毛送咋子上个阿姆拉个妹子的人样技能系总之进来要骂谁一年啊日没真对看做年纪能系那么要年个学家个日没的穷没不能系人
1: 钱能啊
0: 然啊我你给让个木头马托吧让给我谁你我这我啥你强求于再别见你让几点地托个第一切水给泼沫几恰不起去看脸不赢你们这你强求于再这样给推了列出上去一年七茶素当街去查不是去查不是
1: 爸爸你能不是
0: 去查不是年弄之意咱们年弄之意
1: 爸爸
0: 我不去过马三路去过马三路谁管马三若
1: 你还故意
0: 当街去查不是当街去查不是
2: 长官家送给
3: 行不许多长官别提家
2: 谁送给
4: 你瞧你瞧看老长哥死了吧泼你住
2: 给我妈的
4: 给我妈的你住给请妈的让不到你这多死对的他个说的
2: 好汉开灯一滴的
3: 阿姆拉天上给当不当的俺最拿了屁股躺过孙子天上光追追
2: 可把那边俺上个阿姆西光这日子你也要这边
4: 好汉阿姆拉个送汤是阿姆拉南面上阿姆拉是他光这日就是谁嘛这呀地图呢新到底来没多对于年不谁也用没那地说
2: 你要去啊
4: 我怎么地这小嘛这
3: 阿姆拉，同我管当个最难的事，阿家这么亲不耐听，别个年年要骂你。
4: 不过谢他是，记不下下，让他个女，年就耍情了。
2: 没，我生意谈到两个中时，倒是你老注意，也去。
4: 前两年我们的面包倒是吃的巧，生意小个少。
2: 家生我等着蛮些的，第一个月来这两年点不明多，也去。
4: 大长哥，我也去也去是没了的。
3: 阿姆拉，今年家人没叫部队，天咋去多？
4: 到我那年大看岁节目的人，干不用多哎，吃不吃点的要我们多哎。
3: 要过得多，一年天咋去多？
2: 양채양하도디옹다치부차샤나로주인허한년지유령오마들라아마가스가주메스케린데마치치라거중에암주인다
3: 아무라마테다 그런 게 좀 손장 아니 코손의 태는 영우도 왜
4: 허허 아무라 상쇼 암내 라구시
3: 태는 영아 아무라 태아 아무라 그동안 시가 비가
2: 장게 아무 그대 체네 예 디디 용고
3: 나 그런 딱바 챔바
2: 나 해장 딱바 챙기 야 오스키슈 오야 암 주인다 칼 님 부여봐 교수 님
3: 씨 암라 피어
2: 대아 주인다
4: 니라 개고
2: 뭐가 장포니 못되시 디딩갈에 가야지 나 뭐지 가지 친남 산지 죽인다 암 죽인다
3: 암 러브 유
2: 바이바이

오야 고조 고조 고중에 가서 집줄래미도 오야 오야 고조 고조 고조 겨우 등재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겨우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뇽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你为的连不赢的让你们借钱吗是不是啊本周四你的没心里面的寄送上岁数也借用了这
1: 落地皮，你胡大些说。你的，每次记忆别做三过。喂，你那了我可是要这样。
2: 三万张张一个的，是不是大哥？哈哈哈！
1: 把送哦。快多点钱对了。
3: 알리사,
4: 야지
3: 알리사, 야지 디랑제 락다이
4: 야지 야지 야지 아
3: 랑리야 씨 랑게 아시 랑라주 그시 라면은 말에 다데 좀 제든 제 요마지
4: 아지 랑 경고 시라도
3: 다지 샤 이지 좀 나가인다 나가인다 알리사 경과 시리디 랑제 아이 나 랑게 수비 랑가면 유신 자만 거 시라 수비
4: 지 야주
3: 然后我们这次也要求，今晚呢，马上考虑呢，让亲情是呗？
4: 对的，给起去也行行。现在这边是，我最搞定的，
3: 但是让开这边，天天投了，等这回来开这，你这回家是吧？你们这是那边？
4: 俺没是那婆母姨的。
3: 哦是。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4: 就
0: 为啥难送咋啥有咋包不起啥就过去对对对杨素罗说
4: 压就压就
3: 蒙古拉我是个啊
0: 萨摩这是杰萨贝
1: 我呀顶着结果你的看得对了阿拉斯卡清的
4: 야주소시남가기도가어이야주당한테버스어디여보도가
0: 야가잘못들었다
2: 야가

0: 샤다이다.
1: 이다.
0: 다시 내 뒤에 두지. 직접 전화 도착해다.
2: 나야스 럭마시. 소소갈레게 베체부르다. 장가 두루 쳇사. 티링 제부디제 톱시.
3: 왜? 나랑도 숨냠도 클라팅 담도 사가지 먹니도 왜?
0: 이기.
3: 디디 장게 세베 키스 찍지. 네 던도지메. 디디 장게. 네 부위치도 도루 제우레스기. 장기 겐심 유베 키스데. 나 베트승 비티스. 계승 앞 보면 있나? 장 남아 용부유.
0: 고세. 더비안의 람페 미시마티. 야슈.
3: 야슈.
0: 야슈. 지나서 예매 세나기 진지이. 예 가르셔 위메 원에 셴스. 샵다케비다.
1: 염도 토토.
2: 안라보부칸게 튜브시베. 장게 투지렘뷰 컨제 슈즈유메 삼을 야우스톤다.
0: 초케 남시 고르바. 용아 낭담.
2: 디제 삼부라 아유.
3: 예예예. 왜? 장엔 용조르 삼도스톤 아.
0: 시에스데 카르사데 아. 규령군님도 대 카체 군유유대 규령부 카체니 겨지토 토뉴메 제산티지 겨지토 니 통조 유나메나 기니 규령군님 레셰브바 니체나 겨지토베 조와토 수다 소와게네 규브브 펜스 규무유다 대나 로데 유지 나로 좀 마치라
3: Jis. Ya ka tyun je, na kya kya chig yue a. Ta kyang ma lu da.
2: Gao Yuan. Zhang ge ngai yang ge na ma li du yue.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촌의 치와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수제 따탕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년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지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강 치동망 부유 강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진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보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디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신의 날 숨보다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通之余,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偏居体力起不所, 接触水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各位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우르베 빠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于江给年代激励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是清雨彭九年江给追自家学习时昆族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记得是最先的咱们有图的鱼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记得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记得我主咱 年期记得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记得短暂的教学牌九头白行在哈江教过月江教作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短促朗龙七百那不停哈江几千年搞完人
去住邱新桥，强子弹托给江阳米桥外几家面皮，帮过他捏什么去？米几个人来住呢？强子弹里村里的餐厅前边，米米隆咚的那样。江草一个人写呢？强子弹里看住恰是电视局外几度点边看细细，看着第二个星，第二擦龙穷，他二子弹他十几度点呢？厕所一块儿排密度花儿新月，墙单一设施前面托长的叠别塑胶网布，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一矿藏南面米胶板儿，龙纹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它千密度新型器。

0: 기존
1: 디가르 폐게 송아칠람기 헹게니 팅디 편종 성경염자 세바 거수쇼
2: 드리니 페도 드메체 주루타 지데 게베체 니슈쿠 사베버시 샴나낭 되시브남 스로나
1: 시즈 총케 게총 정토 리르게 뉘세 퇴니 미느 시메타 저와 체버 망부충유 탄데 초카키 도슈 뉘슈 유괴 뉘세 데베 쿠토 괴니 니세 로급리 퇴인자 창아 비싱급시
0: 지즈 니슈 군인 기존 가구에 대해 내재 구공수 매순 로급 루미 뇌주 잠키 레시르 체네 저와 체비미나 최급 체신 유시 시존 신제 매순 로급 지급 루카 저도 니나 루가키 리레이 팅키 천두 감세 로급 루가 기존 가구로 저르네 세용원수 미나 최급 치고 수 신시 솜시 창매 통세 따라 서구베 강오토 롱스 이마타 용원수 기존 가구시 다다 로급 루미 소 구공 숨레 예네 如果这个美女兄弟 가고니고도야 기종 가구를 교육해 개람 니지 초 용수 체류에 초학하게 루급 도수기 로조를 제비 탐해 강내 상시 없이 도르교인 포업의 슈남 고도바타 람의 섭섭도 교류에 최고로 체제 레고베 가구 없이 지진 이슈 군인 중국 안닝키 칠레 추제 이슈를 한 슈남 유수의 레드는 앙슈 없이 Sarkubi Gimunsu, Gilam Niji Chu Gyutu, Lambu Nyamsu Chi Yubatha, Jizin Yishu Gunin, Rukyub Dupshu Tiwe Mawa, Sayungunsu Jor Yuegya, Lejub Chagyur Ngasin, Gaze Chimbu Yubshi. Kainsina, Lambu Mebatha, Digara Cho Chushu Chewe, Nguyla Chun Nang, Dushu Luku Yiyu, Tenta Chetse Shine, Lambu Lasu Tupsu Yu. Zhongku Anning Ju Sumba, Gijong Riru Nyutse, Kikyub Gundon Bu, Gundon Ba Xuanba, Zhongwan Junki, Jilinge Sane, Do Orne, Chungun Su, Gyong Gubata, Sayungun Su, Chorong Kutobe, Gundu Nambe Tone, Lidu Chedi, Chuzu Nishi Ring, Lenza Mashabara, Gelam Niji Chu, Shadon Toba, Chigi Yuji Sumshi, Tande Para, Dorgun Pope, Shunam Kun, Jilinge Sa Chu, Nusu Chesin Yu, Gijong Gagu, Dugu Tu, Gazu Chane, Rugib Ledun La, Gogin Su Yu, Chube Bu, Deship Tilin Chebe, Chengsi Sarju Lingun Bara, Gazu Chungu Gi, Gagun Rimshi Chundu Chosin Yu. 지진이슈 차제니도 평정 지급 루가 시즌이나 루가 키 면주 거규 루미 덴진 추준키 안주 니버 칸유키 건주 루심 니게 대단 소시 유제 솜시 네벌레 초진 지유 지슈 시송 더브 토담 쳔베 지진 휴 고닌 폭람 루급 칠레 케바 네벌라라 출로 서지 폭람 기 루급 레드 베와라 나 유시
1: 지진 휴 고닌 초카게 돕쇼기 뇌스 폭부 토 슝람 뉴스 레 튼 좀데 로급 기 체소 럼포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초비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로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게지기 누구체지를 담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죄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시에나 아주 무위베 진다 스테브지 칸이스는 아주디 집에 담자지 집에 전주스는 정스디에 셉슈고지 지만 아주 협상 위베 총력이 남자한테 제일 초지 계시 마셔치니 진다 클로치지 마셔치에비노 협상제도 야지시송 거초지
1: 심펑게 레가 지금 있어야 돼서 지만 협상 열어서 거래 진짜로 봐 그리부도 거래 아
0: 어 클릭클릭 시규리 나한테 디테일 3단배 강의라 미두배 강의
1: 맞아 쟤나 아무거니 지쉬다 두주름 구디게 나라 롭조망 번일린 세송아 상 삼로 가르던 기대봐 삼주만 다 가르쇼아 아
0: 정디 도소 숨사디 하고 위배
1: 가르래
0: 정디 니가 구시던 삼보아지 나스닥다 정디 니가 내었다 진짜라 배나 구슈디 나 주총 주지 뽀뽀다 한가모 심보아지
1: 뜨다 장게 거정아 아 마지 장게 롭조 디길 내린 세제 삼시라도 한비 있어도 그 다치는 구슈도 비야 삼보 코프베 니야라 알시야고 장 아마 로숨주 권에 펑요 남아 용제 구슈도 비지 구슈 심부 유매 니야하 고구마르베 아 让河南连着送葬还故意干嘛的？你让我这些，俺最心急的，过去听过我妈的事。中国也是，过去需要把家乡的过去的俺最心急的么点给的。民族总不应该过去丢个男的，先动钱不进，俺最心急的是我的。俺最心急我那些呢，壮大，冲出场嘛，过去领个的。让给头子狗领不的给拿了，心就落么的，碰不嘛，奶奶去，他妈的，过去都不要去上么靠谱吧。
0: 下落去，我到人家阿妹三家三不写给，然后来了没听见哪落用不得，我你搞不出，从这些都来个钱都有呢，这个嘞，让装了，来个也不是钱的嘴巴，结果了不？昨天来个钱的来了不是，说实话那个有些慌了，我昨天来个这个样了，怎么还把钱呢？人家对不起送给，
2: 钱的人家要是够，
0: 阿妈。
3: 俺离婚给来个同桌了，终于对我们都说说改变来个新队员。有的，俺们拉不拉进去去啊？
4: 我的人不够的。
3: 老公，阿姐，勤奋了，说说生存有不得要不得，其他你也看了嘛是的。生存有不要好些，一年上学的，从最那里肯着去啊？
1: 创作米土边呢，勤奋了，两个马扎不切，创作六九那了，六几几个时日，不然被一百块钱，
3: 他们爹两个顶着钱呢，俺做创作米了，当肯定是点火的。
1: 啊的，点钱我的钱，俺做清仓米，米扎嘛的钱嘛，那我都没。俺们个你个，三家钱呢，做连的差不的，两个就拆解，胡大不到去落去。
3: 야쇼 오지 칭지수르브 요거 야쇼다 야쇼다 대대다
1: 조지방라
3: 어
1: 전다카지 니야 고스 최고면도 삼로마통 배설 채소 채장 기랄 끓이슈가 잡인다
3: 니야랑 채워 삼대유 니야랑러 시지세니 치제지유
1: 카리 시지세니
3: 롭스 갭캡도고 不过人家，我那培训起了一下。勤奋的今天，我那身体也扎实多，热嘛热。勤奋的吃下呢，今天那团别不让不是。俺当最精神的马大梅吃顿子汤姐，人工给点点的，那团他就吃个意思的。听着我那广播嘛是呗。听着姐，看着，早晚点不有啥事。你所土要的是呢，其他土要的但是吧。今天你朋友要不是扎多，给个别年纪的拉不着那团别，心就乱不是。 拉不住团别机了，拉不着现打，毕竟打上海去不得。一年没人，巡夜了，拉不着自家去不是的。点点滴滴的，拉不着两个准备机，人工给年续平人刚刚有啥去不是？培训过跑木地，两个盯着钱看谁，路道也咋是？早晚点了，路道也不随个进人，让个个进人。看意思呢，让他不到，俺就没不上过手吧。当他也看了个新鱼吧，忙做了个新鱼吧。 俺就别啥名了是吧？
1: 人嘛人，俺对俺当那么好。

0: 네.
1: 네, 그렇다. 아, 부디. 你还告诉我
0: 这不咱们还等个月 你也就不勤奋是?
1: 看你 勤奋 钱不提这钱啥啥 几个年老用叫啥的 扎斯米多啊 娘们都有人老汉的啥 勤奋 让阿家给阿用呗
2: 没 阿家了容不下阿用呗
1: 得不要送啊 给哪呢也不是当推呢 小七个年用接起下
0: 哦 갈수유
1: 괜찮습니다 됐다 興奮 라치기는 용배 부그람체부디 나도 징수의 종용을 깨자시라샤도와
2: 아 깨자샤샤세
1: 어 라 뇽바리스기
2: 뇽바리스
1: 인고쳐 라도다 치기를 깊상체마디엽체 우주제 롱고교부디에 로용부리 산교부맨 가르자
2: 오, 안녕하십니까. 난다네다.

0: 다야랑 같이 내 봐.
1: 아자. 땅아 사시디 가까 주기. 머지다더 사시디 슬리군이지. 이네 나주에 사시교부 티체지 간라. 세토가 이물이 샤주베마세 토브 샤주우지. 어. 네 깊다시. 나주 세토 사시 두구국이 찌개보. 오이브지.

0: 조소 원디 님의 김규기 유가르침부 고리 상무대대다 원디 유가르침부 고리 유가르침부 고세야 가리나 콘소디게 니마 고르니 코르큐 지고리
1: 신분탕 고베 나수 준비 로버츠 문퉁기 신례 천재 시자탕 체례 개베 섬시 체덕 편례 人力 gets tase, Feng Yuan Chong Zhu, Loy Yong Shi. Hunzu, she is a jump at some main but Hak some Nam Dag Gone, such a de talk in Minam, Chubu Chan, some Shi Yu. Hunzu, Renyi Jiang Bei, she is a Tiragi, Sane Dir, Chilian Jenny, Mirup Sarbe, Shin Gu Chen Du Yubaji. Nanzu Yinji, Yam Jisha Yeleti Zubi, Topsi Shandag, Yonga Kundu, some don't see.
2: 호신, 너희 삼단나 직불샤. 지마 레가트 신경이는 다그라치도.
1: 다그리.
2: 신분, 신분. 여기 다가시다. 대주다. 진대 수입이는 신대 세실로 봐. 땅담도 와.
3: 허, 경고치요. 전에 수입에 이슬링 세실 때 레로 중에.
2: 레로 중. 얘 단 세실 뒤매가이. 경고치요.
4: 신분. 여기다. 대주다. 그 진실 신의 양매 한 세실 뒤 당내 세실야.
3: 어디? 땅대 다가시다. 대 다가시다.
4: 대다.
3: 대다. 창마 당내 세실야.
4: 예,我的杨秀。我就从天打太年轻不急。那是你们都别出钱了，对了，起码我的十六中啊，金银送，收下。杨秀，啥子的？你买去哪只店？咱俩在这边。
5: 谢谢。还得
4: 贵呢。
5: 啊，过去都不给要的。
4: 好嘞。
5: 过去也不是啥要。
2: 不是，搞不起。

0: 我们也拿嘛的吧，小兵咋了吧？小兵也把不给当，先拿到片头嘛的。
1: 过来，今天给小兵把你看的那些。
2: 去。
1: 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兵，小
0: 金轩，啥头都俺到年菜中间一边，
1: 快点切走，
0: 快切多哎！汤瓜切好嘛嘞，让婆们肉切不落去，跟着切多点。
1: 快点切走，再不切的。
0: 今天当清风的，刘家要装醉玉米年桂钱，你说这过年为什么？他都没开些时间，你说这我干啥？
1: 听见切多个，我听你心在这边。
0: 让通过敲门的。今天你那来接，我家接到军坑金殿营那去。很多勤奋的，确实那所谓是十多营那些，十多我都是他救命，平均两万元他嘞。工资小过些吧，你还说这个有不有事？卡死我嘞！今年你没退钱没？今天期间，个人工没钱吧？玉米年说在过干啥？他嘞？俺妈往北又不上账，六十钱拿三两给我了呗。今天钱花也多个，准备有呢，看谁顶谁接，看谁交的。
1: 你打几个钱？让连姑接的啊。
0: 金雪，啥女婿？天大地天了，你让我说些哪战友？让给他去要我妈钱呢？妈的给没多，一年苦年，连老婆马上他去也。
2: 波兰，看咱给昆州送子难的，人家是国产和企业的，就全还少些。谁嘛谁？小兵。
1: 波兰，今天。
2: 爸爸。
1: 可这些不得。
2: 勤奋给昆州拆过过些一些的，还是些呢？昆州俺家拉起人多。
1: 可这些贵，拆过可这些过嘞。现在全国姐姐首先给苏州国家几个月，没多少效果了。俺这心脏没其他嘛的。
2: 苏州国家不是我买心，勤奋全国的安全才坚的，我讲简单，军抗，军队配给大家是，到底是些病呢？防守十年看来没不算是。
1: 打下落去，让给谁的？我首先给你个，俺是你新个月，昆州苏州帮助牛肉大家个直接加油了吧？
2: 爸爸让给谁别直接的？你带皮，第一种就打。克隆脏水切土边嘛多，天天咱们说土埋葬，天天顿是看到克隆那切地窝子。
1: 听这一年让给米吃些，说这国家娘儿呗。
2: 说这国家咩？可当最新给我亲属。
1: 过去你说嘞？
2: 不难话是你的事。
1: 啊，这米的没有时间看这个，我做差不右边马菜，我差不西炸药的，米切开过水，家里给不要了，搞不西炸药的，米的没有时间。
2: 听这一步，你也怕辛苦些？
1: 这是不怕多。
2: 哦、我二奎哎，
1: 哦，
2: 波拉迪克不动胆子，取得清明度。
1: 可算过了。阿弟，
3: 哈哈，
1: 哦，哦，第一杯。阿古南瓜，卡切索，你们这是第一杯。
4: 哼，
1: 卡切不得。
4: 哪个杯？阿达姆嫂子，高姐不行呐。俺这个手，今晚我们就转达，刚才早呢，刚进了，我们就转来是的。
1: 姑叔哎，
4: 嗯，
1: 前两年欧姑娘了，几时吃下去？欧姑娘姑叔同过一杯。
4: 没，
1: 没哎，前两年说着过节不节？
4: 我们这里不是东部的吧，下山的。老尼松个接了么多，接不到个嘛了吧？老尼松个是那胡家，看他这里当手心蛮有意的，慢慢都抬下去。阿来。
1: 장도도 근데 좀 그래.
4: 예제비. 장마배는 삼주. 장소시도 서주 고제배가 치도. 장마마제는 나가 한 데서 가오래.
1: 망가 손이 제배. 다시는 사브리. 배도 사브다. 장도도 윤주 제부 용야 치도. 존내 도부지. 장도지 제바데 댐비 수요지. 무제 고무 자다 크시 담배 마세. 인자 수익이 직수다. 님은 좀 죽으리. 오늘 자게 제배.
3: 啊，让孩子年纪，俺都来。罗年呗。对，马主大喂。马主大，马主大，马主大，马主大，你怎么在这里？谁在喊我？
1: 到底下，年纪的可这他们就学过有没？留二块给，谁不起来行个嘞？二块给，他就行个嘞。大家是老友。啊，来来来，来来来，来来来。晓得，江都的怕我觉得。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진재이나 내주디 과제 좀 물어봐.
2: 응응. 다가시. 먼저 어구 소신을 내게 알려 치그르베.
1: 다가리 어구. 근데 제니 네 바바다 어구랑 계속 쉐스이그르베. 오늘 과제 좀 물지. 어구랑 게 통송아. 참수 네 보는 과지. 알레. 보디 머신에 보글 소리 줘리. 근데 제니 계속 견여리. 봐. 도시 通过俺总了三个查个警长注意请宋家学让给爸爸克拉斯和学死了吧你那句的谢谢也不是给不一快走给用啊今天欧洲新人给我不知道给了你马上不一呢今晚小兵那么主你马的呗说个这几个啊你还回事爸爸对郎姐给不给耳朵
0: 卡里也没回来卡拉吉当吧给我们这块写过来哼没自己真不接待不了卡里你们弄点下不了呗我妈用空了找了写不了不到底卡拉斯阿拉东给不接待你们那句擦擦擦不的可这些人让给了不了吧不过可能是心里要的呗是吧
3: 용아, 아라디 또 배지러 전다디 수치게 시켜줘요.
1: 어.
3: 쉬아, 난 가르 승부이나. 보고 내가 티제 구제, 是吧? 니에시는 텐텐다, 칭분. 통통 안 쓸 쇼빙. 보고 티제 매제 텔러, 난 쓸 철시 혀호 쏘고기. 선인예, 50 세제, 텐텐 손을 내규 칭이. 텐텐 뭐 주는? 신신례 유지규리 낭다요 맞다
1: 지
3: 야 알아둔다
1: 야 알아둥이다
3: 네이다 사고 차비
1: 집어야 교시
3: 기부제 대인다
2: 아구 안주 민지 런부 안주 수수 차고 지기
1: 아지 가시 그유 들이 가시가 요매 제도게야
2: 봐봐 안주 초와 안주 수수 되보다 겐디도 너없이베
3: 겐디 수수 섬수 능시 채우유네 김상기 댄스 소음 맵스는 고바 용그래.
1: 아지. 다디 거르셰 마리. 나랑서 알아 동제. 내주 차사사빈다.
3: 예구이디 시소. 내가 쳇. 차스겨. 오게오래. 알아디 도비이나 계셔야면 심어도 내 하버셔면

오고 아자다 샤비치가고 마스 니즈디기 나토오리 예신그유 게럽스 진짜야 아주 치도리 이네 근데 지네 아주 좋아 소소기에 와 지르버 오고 아라디 오랑 예럽소자 니에 두르마도 예시에 초마시 디 아담소 레시도 오랑 여인

0: 쇼시 차지도 봐 뇽초 차부딘 데 최고야 가르도 아
1: 랑게 신금이도 와
0: nga din zhe le xin zhu xie long min du
1: chua le long zhu xie xin guo li die kong long yu bei cha sa chi xin cha yi le le pe ji san tian zhu cha bie ke zha bang ji rang ke de tian zhu sa
0: di ka si re
1: jing ne chu zhe min du san ran yi qing ma ba
0: po bu chung do ka si re ka si zhu 특유컨데시에고도 자연제네 소외 고제리 마심이 여러배 자동보다 법제세 지금 말배 아 컨데스 가도네 다 같이 기르봐
1: 레고라 지수 체부터 고민도 컨데스도 초보 조그림 거네 하세 잡아 요 말이
0: 랑포브는 총다의 최샤 잼기르라시
1: 잘라 좋다 심고리 호통 좀 내고 봐요래. 네 차티스 야우이 왜 맞아? 공천부인다.
0: 영아. 공천부리. 네 랑 된다 개천부시야유.
1: 쉬다.
0: 종기 위는 남자디 나랑저 총조 니리야리샤. 된다디 랑게 하고 중에.
1: 하고 줘. 네 하마고 봐요래. 가리. 랑게 못 뒤쳐배.
0: 못 뒤쳐배 과세 그래. 랑 남자디 맞춰 지주고 섬주.
1: 지금에 나 전세배 보고지 총기나 강부조 토스쇼 양갸파 로비나 나메스데 갈래게 봐 카리스오래
0: 딩우육시도 갈래게 걸어봐 다리가 남자데 용보 침보여다
1: 용보 가수이네 나 지금에 다들 용보 사서 가스칼도 인지 대우 조개 거야 가라요래
0: 쟤는 예시에 년도민도 게
1: 년도민도 니공아 남자식게 시가 조유 사가틀레기 에르망안데기 토세 강지리 레그디 체차베시고 디르고르다
0: 망고 마르바
1: 마고 마리 산유시 탄데 레그사바 자마저 체스도 유버망 슈카레 냠제 타와리 마저 체브삼게 캡산 유유브리
0: 조시 장총 기나라 로망부 대사 예체나 통계실 친요리 니에 컨트리스 니네 랑게 총게 비아테소 춘주든 제제도 거 따라는 시그메
1: 아 지엘레 고다 야 되다 되다 니에데 요야 공부러 봐 남자 제 줘야 가르도 야 자스동다 랑게 탄데 게지디 가르스고래
0: 니엔데 유베
1: 니도 요가쇼
0: 우유 남자디 고조부다가 동주숨 당국이
1: 동주숨에
0: 세브르시나 동주 예 남자리샤 동주숨디 레림 당배 조전지 서신무 동자지 고구도가 쇠바치는 로지로 로 동제 두치 숨동신기 란지기다 로도지라 계급의 커서브롱의 모즈고다 핑계리 티간라 위뉴 최관나라 더비아드게세 유고고 용보 동비이나 니에지게브드 만달리 로지라 용보 최동자가세 낭담인도가
1: 마고친 제도게
0: 아 야, 데데다 그제도
1: 괜히 그 뒤시어래
0: 괜히 시하고야 여름에 라랭고제듯이 남자들 마저지니 참가식시르샤
2: 칭시야 랑게 남자들 마저지니 참가식시르슬로 첼러체 나 차고야 가르이너
0: 나라니 저와야고 요마르베 랑우저지시 뭐 랭고제듯이 남자디 녀랑 줄린 셔.
2: 영아. 저거로 이지이다. 야. 제 아락 접식이다. 이다. 잡다이다.
3: 喂，我请学安姨。来对年上学有的，首先的给钱啥？张寿信搞不起这种事，俺让这文女男长拿了，出个意思给。文女男长了马脚青年的，这我钱啥？你们今年进来大概有没意思给？俺做虫子的首先钱，马脚青年确实肯接下边呢，挺大的，准备收钱是。让给走了，落旁就买点三九。
0: 重庆人对钱的，让给三木的单边啊。昨天谈的，心就前边干预，念了让三木家念过三木。重庆人对钱的啦，吃我上火了吧？
3: 还吃不着？突然让给南山林给不约，天天闹些啥东西都管。
0: 书记方啦，从大地铁的年上学去，重庆人对钆的年过的先来拿单面，年重庆人从少毕业，玉米是。 没得几个么多，就今早的客人是哪？重庆人的边角偏角主要的，害怕请不约上这些。
3: 让给玉米草，重庆人对钱的给咱卡里玉米甜了，那不是给不得？让给钱的给咱卡里要的。
0: 哈，给咱要个穷。哦，长谷区呢，俺是丰源重庆，罗县那了偏角主要的店面呢，也好穷啊的。因为丰源重庆三千块的钱呢，隔壁区的么多，啥子现在是卖吧？ 这次细菌区外团来几年过个月呢？虫子等这档的么多，用也蛮多。
3: 是，也我是这些数。刘家要虫子大，等这档比呢，现在趴下，井水涨过鱼了，来个钱蛮过要些。等这秋呢，又叫咱们些虫子你偏见主要来偏到要些。
0: 嗯，书记方了，给咱给送不他个些。玉米草，你老是给不着，一年我推最多是过个。小斌。 阿哥，来一杯。开车说阿哥，今晚两个最经典的，他零钱，听见吗？对吧？呀，阿哥，开车说，你也给我买的。
3: 老妹，让给新店的清风说不起去，刘家要了钱多，得拿嘛了呗。阿哥，可你刘家要了钱不得，俺在这块看着嘞。我现在年轻点了，去到街头买路，玉米，让自己给个人。听我不跟你讲，吃的这个月，他们几个同样们多，让他新店同样的，俺开零嘛的。阿哥，咱们听这马子的，俺他们说着过节都穷不得，你把别新店看着吃个么多，阿哥让给去俺听这什么样的呗？
0: 你也去俺身边，用啊！阿哥，来帮俺爷，你先当老师，用你客气不啦？今天的制作钱什么都给，什么给什么给？今天啊，是去种棉花木机，仓库年写吧，你个的新个月呗？也没也好多，刘家要了主要团队的么多，仓库年写吧，你个的，年新个月新个月，阿哥，用你年客气不来啊？下一年月。
3: 让点数学的，加银行过的，让给今天的勤奋养活去中介，可你还是吃个玉米，俺连一个的。阿哥，怕他旁边这次没跟着吃个玉米，你先说，把别不过工作撇的，俺好好说，还是有啊。天气雪的，你也种个当不的，可你个没什么吃过的，我，要俺阿哥。
0: 来了不中，得等俺俩养养去，明明能不就约上，明明能不就打个些钱，那啷么啥好过些？好过些，嗯，现在吃一年不得，他都吃一年不要了呗。过年还是吃个玉米，你怎么好过月？热热热，你那过年给吃一杯，应急的做你好过么多，是吧？让他退休了，俺应急了吧？看嘞，应急吃年一杯，同住吃一杯，马上把这个，见过钱的老乡吃过了吧？ 老爷家里头不么么啥不吃过的，还是有。他的年，人家他年忙不起个月，其实他的那个没得点马嘎皮了，年是到不是了不得。阿哥，杨啊，阿哥，爹爹的，爹到不了呗？
4: 啊。
0: 타니치다. 타니치는 용마리 군이가 하고르다. 제는 마스비다. 마스비는 용마리 신대게 덕순식이다. 제는 아까 받아 그래. 미고마도 동무도. 용아 용아. 타 동무도 가. 가르치고 오래.
4: 我这 Adam 做着，我也不是。
0: 卡桑设备新这类的配件单样的，我是国足人，今天我一个过生日，你当不应，我是的开出卡的事呢，随时看不谈过，卡了谁呢心不大，开些兄弟，俺老大大的过着。阿哥，可你的拍戏，有没做过生日不是老贵不着？阿哥，你不难过嘛了呗？嗯。
5: 困在缅甸去买不着？
6: 不买不着，心就老没意思。顶天去他去过要买的，
5: 阿哥，困你给他去过没呢？阿哥让给弱些的，
0: 你弱些还好嘞。困你给俺老女友，两个在重庆码头边呢，罗经一进来拿罗用意思的，还弱些还好嘞。
5: 上面出来是的，
7: 来过的，来过的，让白白。
5: 古时的呢，老孙子呢嘛，到这不得买的是个，人家谈的都白买些，谁去钱不得不是？大钱呢，俺是老孙子还是少嘞。呵，不难过，年轻的俺最三不当兵，听这些人用不贵，老唐国的俺最没意思的，老你不得牙齿了当，老孙不是把里头，老唐国都不得给这不得有账，是冤气着着不是？可这都，到俺那老你不得孙子嘛当，可这晓得。
6: 听这情况是不难过。
5: 孙叔还是手艺面，孙叔什么那顶错要着不？
6: 人家是呢，孙叔他去去，长子呢，就到青马的手艺呗。长子呢，就到马上伢子地的挂着嘞，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来，带过
5: 가서 쟤는 예약현님도
0: 마보다 마보다 쟤 넘주디 오늘 야구도 재산씨 돕소 없이 언니께 랭가당부도 줍사브리 달로초 어제 아이고 요는 사브리 군이 로고 지금 배아 니 로고 지금 매스 러비 뭐 고라니 세주 돕소 없이
5: 어제 봐봐 가져와요 봐
6: 봐봐 가져와요 봐
0: 같이 가요 봐 용도 열어 섬 중에 아메 기니라 다가 주고 유스기 나 잠잠 지쳐라 다 제가 용비 근데 소소
5: 언니가 유무소 구시다 비하고 일로 제비 야면 구시 좋아하시다 가죠
0: 나 성미 강의 제체 뭐 좋아
5: 보이킨 자대 시작하고 싶도
0: 다들 빈에 세부터 먼저
5: 아
0: 진이게 류난과 쓰고 입에
5: 어어
0: 보드 고 차고 저리 류자열 된다 주고 썸나 니를 보디 로고 톱거리 시마도 된다 가지 해주 좀 두고 말다
6: 재산 봐봐 밥이랑 시에 다 그러셔 보난과 줘야 돼 금지 하래 고수 덤너 퇴지 당고 로도 도야 르마리 삼시야
0: 고수 덤이나
6: 어
0: 퇴지 당고 로도 가르도 님봐 진이가 아메 세사부지 소단 장샤 디밍라 제게 자셔스기
5: 체도 소 하고 주여 마주비 아메 흔저 시입니다
0: 가고 열다
5: 흔저 수수
0: 니라 자셔다 장마수 디네 낭주디게 돼 디지라 디나라 체마자 게로구도 와 디지라 야쯔스 최차니 치로를 자셔다 나로를 체리샤 심부치라도 와
5: 大钱呢？拿了出来大概有个亿。是。
0: 今天， 成都人创建的，让这些牛牛有成都个。
5: 这些还真。
0: 阿里别过，其中难免那座有不就吧？哦，切这些，今天都切去。
5: 我这些，弟弟我没忍住过这是吧？弟，我这是阿里别我扔这些。
0: 扔这些，
6: 马西爸爸，阿里别我过些雨，下些过些雨，也应该生意吧？
0: 扔这些雨，这些的，抢也是这样的。
5: 爹抢烟还是二姐？
0: 让三木东的，阿来别个亲戚些，地里几切些，很多地里地切切，俺的地里出百里小谷了吧？热么嘞？

0: 야, 빠른 같이 가봐.
1: 지금 근데 더 부도 따가 용비.
0: 아, 나도 지금도 다 잡아가니.
1: 나봐 중간에 있겠다.
0: 아, 아.
1: 나봐 누구쯤 예지게. 고무지 주에. 미스니에데 소소 준비 내가 챘는 거그리. 우주 겹제 초카리오레. 싱거더드. 추간 기보다 다 하스리.
0: 전 바브라가 세마 됐지. 말랐다.
1: 무섭다. 장디제 럽고이나 비징 단제 가쇼레. 고마게 단 럽고이나 허라 럽준 제가 단 가쇼레. 더 럽다 이나지.
0: 봐봐. 나한테 이 인스 타제 사브르. 신내다 좋아요 참심 심이. 정수미 통조시 준 그리스. 다들 정수나 이 가르시네 이지 심도. 강이스 나 시그다 마시 자지. 지기네 옆에 미지 카헤지 신금이도 쓰기. 나 이 지금도 미심부터 니에 심바. 싱그덥다 자제 청아디스키바 하러래
1: 오지 경고도 지샤 랑 경고도 와 진펀 머리 보고 왔어다 오지 아구라 준비 머리 그려라죠 당다 랭가침이 랭가침보다 남상 싱그랑 김년배 아 신분게 안주디 기내디 부속성자 제류문 겹시에 머리 겨울쓰기 허지 팀제 첩차라 아 머리 오브다 많이 없지 남산시 겨날 겹이나 시그 초라던 걸봐 사실실로 이해지 잡으면 인고 좀
0: 스파베 하는 유다 아산 세지 사실 세로로 겨치
1: 장게 싱그덥규에 고마게단 싱그민도라 머르니란 싱그민도 싱그 그제스 덤녀이 봐 오지 네금 난 로마요 아 장글하고 딘데 잡아 아메 통비나 심도 시그지 랑가데 소소 담자 소소 시규리 간다라는 게 아무 믹스 담으지 와 신수해
0: 신수
1: 고마게브드 개배숙 겨구리 딘데제나 딘징 와토그리
0: 빠라 야줘

0: 저 만주 정조 도세 강지 격진제 갭토 삼삼무초
1: 교고에 장로야 공부 선자 교고 유배 나와 숨지 다리라 규링주대 아담스 저거 옆장 만주대 큰웅 야구시라도

0: nga pa lo je leang mang gu yu. Nga thari pa pa chi ro seng bi. Lo mang gu u su gyeb je. Thari chi ne khen lin yin chung.
1: Yo.
0: Pa pa.
2: Pa pa.
0: Pa pa.
1: Xue Cheng. Ki ni kar chi ga yong ba.
0: Pa pa na bi jin chi nian yi da.
1: Ka ri.
0: Pa pa na bi jin chi nian yi.
1: Bi jin ka chi ga zhong re. Zhong me.
3: Baba.
1: Oh.
3: Baba ran do zhen su ge shu. Kala se du ne ge dang chuo.
1: Kala se bar be.
3: Dang de se yur da.
1: Oh le. Zhong me. Ka che ga zhong le. Ma da ka de yi.
0: Baba.
1: Zhong me da.
0: Su zhi a.
1: Zhong me.
0: Jia. Ka san ke lin zhong.
3: Da lo ye zang, zi dip zhuguo zhe. Chen xie dianpo xion mianpa xia xia. Nao dang ma zhe, di le rang lulu zhe du. Di ne baba, bi jing lu pa, chi chuk zhe. Wo.
2: Wang zhi, qi jiao, qing tian da qing fan ka ba yu. Gu ni zu lo xi zeng me be.
3: Wo zi, qing fan zu lo xi lom na yung mar da.
2: Qin zu kar xie yu.
3: Xue zheng gu ni chukuo duo xia, ka la yu su yu da si yu.
0: 철미도하자.
2: 어, 람사이, 람사클라사 초유다. 아자, 니 로봇이가 용고.
0: 네. 아자 로봇이다. 유, 로봇이가 유. 저. 칭펀디 샤카르치도.
3: 보고디. 류자요라. 루리싱의 사치수. 류자요가 미념도 견대 구슈덤. 구슈디리라. 콘제 토부 옆에 마세 튕보 야고 요르스기. 이내 류자역의 미 이지 지금도 덥시 매장 알콜라 사제제로시 니러 긴대공조도 긴대공조 약국계수나 라링월 대제 이지 덥시 하르샤 신분 신급도 묘매봐 니세콜라의 다친비 라과 추강에 칸샤 제시수 로용제 아메 통비나 양시시 당사디 마차 마르베아
0: 신분게 신례식으로베
3: 지기 장게 로죽장 소경 제부디 추수당샤 섬구도게아
0: 저 뒤쪽한 게 샤다 넣었어 내가 뒤에 채는 나일로 대부시라도
3: 델로 대야 가려래
0: 보고디 중교네 장구시라 하여래 신례가 남다 돼서 더도 대대 샤유삼 샘텔럭기 다도 꼬미게 아이네 고주제 내가 치드 어느 안 하죠 거야 다 그럼 말베 수용 로맨은 네파 차가 친구.
2: 기니게 수스기유. 칭분 로용야메 카리나. 고지. 나부터 이제 차샤.
4: 낭다미도 아마 시그덥사 체브리.
2: 장바베 켄자리 이제 차부터네 야 칭미드게. 용아. 나 로주메. 네 더브로 체초.
5: 아마 俺这菜要我先来给些，没想到来到主要这里，他若俺做，肯定不要我先来用不得啊。阿姐，不错，讲到当时，年款做菜先打个起皮，到几子内菜都要用啊。搿弟弟年款做，今天我做看邻帮头吃的去吃我三句。
0: 搿弟弟，过节从家自己的年款就吃我，菜要我到图书呢，从给过节从家那给我嘞，俺俩做勤奋若不切切。今天我不做的，要送土吃我嘞。
2: 用啊！
4: 妈，我们一单的八百俺乐住啊。
2: 俺乐乐就是爱，我那钱让个车接都不行。

0: 자, 또다. 이 가상 예 셰야기 멋세대로 가서 사드리. 마수디 우리 신의 가는 배치 단초지.
1: 위교르가 저기 먹다 무엇을 고주고 타. 나수 준비 초구처 총주단 김전 예지 신짐네 정리기 내가 최신 여버지. 신분다 침텐 경어동래 랑즈 조심 통통. 원경 콘즈 듄초수 섬유래 대배 강이 나조 채시바 치다르시 오나 치다르 최고의 삼 투윤 치점 파도 쾌토파
2: 이건 너 지금 뭐 제가 야마 계란이로 제대로 얘기한다
3: 아
2: 여기 있으라 니들 지금
3: 요
2: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디마세 예지 예제 차르고 지규 다시 안수디 서시 주변에 나라 정수 송비 사동 유지 제제 개가 의뉴 신뢰 퇴내린 주초와 디마세 의뉴 신뢰 퇴내린 수토비 이너 서신 코르큐 진이기 유무소 람사 고치 예초가 경고도 왜
3: 경고도 지샤 상게 레가 야고 쳔지 잔렉시
4: 不难过，我最多在吃啊，其他就只是，到时呢，肉面吃干着吃。
5: 肉面干啥？
4: 嗯，
5: 咖喱呢？
4: 阿来，不让金章那酒店呢，未必退账了，点给吃吃啊。未必退账？嘿，婆婆，
5: 我家家是因为，
4: 啊，妈子，金章那个老婆们用不到，金章那酒店就点给吃吃，未必退账，菜单挺贵。
5: 等阿妈咪当大客阿妈哩，我睡眠心贵喂。
4: 不难怪是不？刘家要长孙来了，但俺老眼白着嘞，俺七十多岁，我们那不是嘞，俺给俺未必就上瑞士呢，七十多岁没了当，肯定是耽误嘞。不难怪，你老眼里的指望有马子，未必就上银白许过，俺只买两片桃给不是？
5: 啊，是。但俺给俺叔叔。

0: 왜? 드릴 내가 가르쳐봐. 깔레 칸도 갑시기.
1: 디렌 지루니에 전에 로고 갸뉴비
0: 드린요가 지금 있어. 갸진 요제 겨브리 갸친 무슨 매봐. 다 그러면 요 녀야 어리베 아.
1: 아, 비기나 추우리 갸치로 던거 인스 러브인 봐.
0: 나 말이 봐도 고제 대고 말베. 총소 연예관의 주도제 초신 대고로 봐.
1: 디 둘로 녀부 잠줘 봐. 간다랑게 켈린 송어.
0: 둘로 녀야 이네. 간다 녀고 지그로 봐. 니네 진짜 진해 어리베.
1: 가지 겹제 미 디녜 두게 아
0: 글쓰기 디녜면 도
1: 쟤네 겹지 안 주지다 뭐 러스 다녜도

0: 让用呗。
1: 嗯。
0: 可这都啊。
1: 你们看现在来忙行吧。你这水差不呗。
0: 俺这平民生意的来个清队员呢，没这不要嘛的。
1: 小姐。
0: 嗯。
1: 上个你就开华语剧嘛了吧。
0: 开广播剧。让给俺听大家听这三遍吧。
1: 听这几个是呗。我那钱呢？
0: 俺爹来忙个月，让俺老舅。
1: 阿姊，我那钱呢？你让写下去。
0: 俺开开年对面多，谈得俺路的要我去找个生意。我的俺住丰源，说啥娘来看做呀的，年是平差。
2: 看到谁对的？今年阳历年给在开完电池时间，给不得金水账簿随便，可用个吃亏银。第一个的增长大是事业啤酒，我的让对于我其实还是属于，谈点从电脑不过电子，让对于我搞不有啥，还是随便呢。工资点用的都提不有些，今年第一年运营了，可不就是啷个人属于？第二点是不时间，性别主义看少个三球，第这球呢，如果青年用的，我让最低，看他行不定啥用个是啦。开局电表突破出来，大家用个心，看上去对的。
1: 呀，看上去对的。对的，林志，哦，这不是全用的七十块钱的，可里钱收的，是吧？
2: 还是钱柜这么的老气没事哎。第二年杨林开完店之后，钱请俺钱柜签名的，金水账簿啥别签的，早年交交些啥钱？
1: 哦，金水账簿签什么？然后这孙呢签名多啊。
2: 阿来，钱你给不来那点月费？
1: 给不来，日送账啊，哈，钱不要了吧？哦，其实吃过几年呢，俺做你了，吹多几个月，可里个里钱就是俺们这么些。
2: 小贤，嗯，江子公司顶这钱啊，营业额还多，别上买吧，可多学的。
3: 你爹呢？吃过要些啥钱下？捐钱没多，一年多大？看你么，给不了六三给不多，大弟。
2: 胡子。给不了六三给不了要这边。
1: 阿来，顶这事的。哦，小娟给重村上两个买不停做车间。哦，给不了说啥啥话去做孽的下，是吧？
3: 啊。
1: 对的。哦，六三的，给不差不大，是吧？
2: 啊，是是。阿来，顶这有不是？俺村那么长的。别人面我写啥穷事，公司投个钱买菜，从你那给啥皮？等到俺做菜柜的账里面点皮，早呢给不叫写啥钱的？明天来厂门生产钱回来买，就叫俺你个马叫妻子鱼。谈到钱银忙钱做不钱，管你个钱银几差没多，钱银低呀，叫学俺绕不起了死人的。
3: 哈，舅母林志，让个娶妻的要写啥多，一年让个。学安卡古马孙的养多哎，
2: 阿雷，大钱的叫学安，也没多少的，你也叫小军来花钱不？
1: 啊，对对，找我妈的，陈大的，你小军的给钱少，养多哎。
2: 阿雷，听这钱的用啊，钱的阿让连古点的。
1: 好，爹爹啊。秀娟，你们回答。
0: 嗯。
1: 俺让陈大签约。
0: 陈大还是。
1: 让给吉布瑞卢索亚块地。吉布瑞的俺让做囊嘛是吧？哦，创作是吧？哈，哦，创作文员两个呢，吹多些些， 개브리 교용네 차고 세월에 쓰기
0: 차고 가르쳐 오래
1: 링지 회선 허사 그 유고 공사 중에 말베 뭐랑게 개브리다 진술 장고 교용네 차고 세샤 창고 세나 차고리 니에 통조 근제 세네 야구시라 소샤 차고리 시송제 진술 장고 예용다 개브리 소다 소비나 니랑 세고 유고 신에다 파샤 나랑조 지마 리자가 친비네 리디 오네 인정 쇼샤바 클래스에 차별지라 장부 잡는 친비나 대서 여지라 오네 나와 기부 쇼용아
0: 겨울이 친부 된지 니 루치 쇠바 가르도 현수 리주 치야는 뇌 계두게
1: 아직 계제 된지 마셔다 디카다 교용기 차고나 쇠부로 겨울이 차고나 쇠배지라 장피게 루소스 쇠비나 디
0: 왜 장경아 사디 제고스 켈린 참마르베
1: 제 켈린비 디나네 켈린 무섬저바 총조 우윤 향간에 적진 제어물라 티제 기요 말이 창고시에비나 디 팀다 팅고요 말다
0: 팀다 뭐 팀브리스 가스리 장경아 녀슈 티스디 녀 티스마
1: 티스
0: 디네 지수란의 제제 척진 제로치스 러빙이 是吧?
1: 다리
0: 팀다 퉁민도스 갈쓰리
1: 내주니 대협직을 채워봐
3: 赵秀娟 인구교라 전다디 체크하고 채워봐 링즈 로타그럽친 차버리 란턴도
2: 주주어 가르소제 머신에 겹을 사비 챘던 아래 튼다 면봐 손에 무튼 챘다 마저 쇼쇼는 예 고고야 가져오제 머신에 로타라 침지 보고 참 가져 챘면도 니 뭐랑다 합도 겹스요 집에
3: 니 하코기 시 수간선에 녀어 소가 주래 그 깊 잠으로 봐 아 챘는 튼다디 컨테스트 치지유
0: 간다 주도 치로메 nga lege ji chi zi che da ga rang ge me ma su a
1: me su zi me nga ran ni chui du che ta xi deng yu ba
0: kan da man da nga lu di so ta ju yi
1: a le
0: ge bre so mo ju na nga ran zu ge le ge de su ni
1: ge le ge le ge so ge le
0: sen ni ra ye nyam le kan ge guo jian di ge ga zu ni
1: ge le nyam le kan 让给 nyamle kan zu bu be.
0: Rangge hakko yo ma ji ba.
1: Ho.
0: Nye le kha chen ne rangge hakko gu min du. Nye nyamle kan zu bu di. Rangge hakko min du. Rangge nga sing bu chi nyu yu be. Rang so sing bu chi yu a.
1: Ma ji.
0: Nga lu su ya kha ri chi du re. Su yu chi du re. Nye nga ran zu po mu wu yo le ga ya bu chi yu.
3: 你俺俺最创作一家酸汤的经营化体检未必推荐就这样子的天气下病的让俺吃我生不多俺生不起牛鱼呗你生不起个命都是卡死个嘞俺的让给你们来看做药的什么就路上给不及路水白马多你们来看做药的来个的这些药什么情况小学俺给怕罗姐嘛让他给吃药死啊给这些呢中点药是药嘛的没心答应呢 谢爹不理林志让个什么呢开马三呢赵小娟给什么呢开生不马的是让个谢托不多还是什么样有的你妈就学俺给么让当不是不用啊大弟过谢个名的让个叫了连谁也不是给不的给不理那么着的让钱点不赢别钱点不赢过去用啊你是你让 칭슈안 차가 친구. 계속 개비 서비스 해 먹죠나. 위내리게 맞죠. 칠딘치기.
2: 주죠. 딘저도 채워 마지.
1: 아니 나리 씨 줘야디. 총수 던지 담배질을 내가 망부도 김장 상마 주도 채우고도 가.
0: 예. 랑 김장 상마 주도 채우지. 아주고 주도 증민도.

0: 당하란 되게 볼로 개두 잠바 제다 망체기 되루티 개유라 당하란 수 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보디 개유라 되게 두 잠바 다 들은 가서 나랑 가슈 지야 되다 뿌리인 바스 걸어 봤다 뿌리인 바스 나랑
1: 수 라이트랑 뿌리인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제
1: 예 지야기 버게 조신
0: 어 다 띵 알아 있는 지금 띵 메시
1: 레세 다 저는 게라이크나 어 전형식 봐 다 지게 개비는 뚜루와스
0: 前方请我那送品的但菠萝车呀钱传球是吧那菠萝车这次但抢球是是是是刚在我面的完了球技球技是吧是是是啊来来是他这个车上了推荐的中他忙不前那么说他的给来给他菠萝忙不得路途一个嘛这是吧是是他的刚不收入的阶段呢他过开了的加大所的那样所以给打死给他们阶段吧也是给我用用给我提过来给这趟出发提没有说是啊他过密大学这一年里这些人怕的
1: 那可不可以怕住住怎么样小村那个爹爹过了吧他爹爹就这么把门过了吧这当的是那爹是通别说的起来了那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是但
0: ngarang chuta kasi tene ti chi dipene ti jo mare jao ju so mare su ju bo gi su ju o ti kona su ro ba tene su ju zamba kasi lagwa pa tu stam je de je ti ba lagwa ti su na kan ti su ri tas ka ram ya lagwa kasi bangwa tu cha je de po lo ti su na ko ya tas ka ram yo mare ni ka ri su na lagwa ku tu kum de de ro ba
1: ko
0: tas ka ram su mare o du se re
1: ta shou chou su ro ba
0: lo tu su ba je lagwa tu bu ti
1: ta di tu chou su ro ba ta ya de che je je no ko zi go
0: ba ni ma re ko ka ri su na lagwa kum je de ja de ba su go o lo bu zo bu kong chi bie su je zi ma re
1: 네세 안 계란 계란 탄다 아주 젠두나로레 볼로냐르 세스 다 쿵초르스라 오디 토슈 첼리드완
0: 제제제
1: 아니 오디 계라리아야 데 강제스르 데 냠주시아 케히나
0: 다 튀뉴 두스 제듀 잠바

0: 당아랑은 차스나 볼루치네 치야가부유
1: 당아랑주
0: 강백이 같이 야게션에 주지스
1: 말에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말에 같이 진행하는 데 가버체
1: 내세기라 샤지즈와 수도알
0: 마우스 어 마우스 시파
1: 디컨데리아 스윈다
0: 같이 볼루니스 루네스 거래
1: 데프가니
0: 당아랑
1: 미지게
0: 어 미지게 당아랑주 볼루 젠두지라 차샤면 되주곰 감 급주 담아 열어봐 감 급주 담아 대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어디 샤지즈와 수월에 Tati bolo di yang ko nyingzimi ji gangbe shugu marwa Yang gobor shune jibarwa Tanga rang sui thou chugu shugu rwa
1: Ode
0: gobor shune jibar de kunye nyi zigarwa Bolo nyi lu shune shaji zewa siri
1: Nese gila Ani gozu shuwa si tanga su chowman chow su shugu rwa Di kende la sige yuna
0: Gozu shuwa si na ta jigi jigi luk shue ge jo Tanga rang sui yuna di shuwa fanggui suma re Fanggui shuyu suna an fanggui che suna Bolo di de sha je Dine mi jige shuya Ode shuzu shuwa si
1: nge suwa
0: Nese
1: Nese, tashi na gilaansi tari jindu na lo liya, shenji bista caipan shuu ba, marche da seche san de kera ina.
0: Tanda pardu, chujung jindu inerji, tanga rangzu xiaozu sai suma re, xiaozu sai inerji, digi chasan tanda marche da seche kanche ram juu.
1: Nese, tashi na seche di huangpai shuu
0: ba,
1: seche di kende seche re ina la.
0: Ta seche di, ta tisi wari, di nga rangzu kanzu je, yang bolu, lakwe kaabaya suna ri chaya suna
1: taa
0: yaan koo disi suguri
1: serje
0: di jiri
1: kejik
0: chaya dine nga rang chuya taa tangi kongli shubi na xin chanchu kaangba chila dangze oo tela jik jiri
1: taa dine
0: polu susu kaangba mebe dewa la nezu wala mi shengi begya dewa la hoja tiba jik yangji mena jik zuksu zuji kesha oo tela di jiri serje jiri
1: taa ku
0: kaang zuji di xe warwa yaan mambi dangbaya suna ri chaya suna yaan serje jiri
1: Marche
0: zi hongpai
1: shiu rwa? Marche zi hongpai shiu rwa?
0: Zi hongpai shiu rwa? Tati gora ti gyab tsa chi, gora gyab diya jaya wa ma re
1: Kari zi
0: hongpai marche zi hongpai pet bi tsa vre
1: Tata ri
0: nga rang su, zhang ra ti ni zi tan zi cho wa ma re, ma bi tsa vre
1: Ndo marche zi hongpai shiu rwa?
0: Tati rui shen ba gi zong ri deng rwa
1: Kwa
0: nga din zi lab gi sik rwa
1: Ge zi tang wa sta, jia shuai si
0: Zi
1: Din zi nzu xin zi be ha gu yu na ya me na kashiyaji kago ha kashiyaji ha mago
0: di chi ta ti kong nga rang chuyo ta jendu mangu chila ta ku ye de nga rang chuyo shenji ba shiba ye de zhe zhe shenji ba shibe nga rang chuyo shenji ba zo de o din zhen zhe che sha rang ge ten zhe tak ju chen gen ba si ma zi zhe du zhen ba an shenji ba xin ne de da da gu de
1: nese ta xe na ge lang ke la bolu lu ya mang bu ba la an zi sen lam cha ge jing xue jiang
0: xiu ge ba
1: di to pi ya ge zhuwa yin na la
0: ta ming yin cha zhuwa yu la
1: ta
0: mi xi ti kong de 초중 전도대 이제 대비 잠바 볼로 현동제 주 죽지듯 실루비 이게 루디 잠바 디가랑 소디 펑림 좀 말해 어디가 안 당부되샤 딱봐 류제 증에지다 배티 흉내가 되게 지문에 전에 이발에 수르바
1: 다
0: 이내 다리 섬유리 대봐 오늘 던지 계란게 쉬어야 능시 바울은 섬유리 대죠 버즈에서 내면 오늘 항상 야고도 당 어제 뒤에 치료 디스티 장애에 오늘 항례 승리 거서 당 어제 차샤서는 밑윤 남배기 볼로 젠도디 인도 잡아 다 작게 있는
1: 샤오나
0: 슈르바
1: 샤오창
0: 잡아 샤오창래 다 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1: 밑윤
0: 남아 저래 밑게 남아 제 요래
1: 아네 아니 뒤윤 다 장사 데 미크세
0: 미죽지래 대
1: 미죽지래
0: 어 미죽지래
1: 아네 대
0: 미죽지 뒤도 봐 다 야마 미지도 잡아 인지 미지 현지 봐 러브래
1: 而且，对，将将，哦，对，俺们说打牌子什么的，哦，对，俺们有些点子米就讲过的，而且他，俺们说大厂什么的，他摘了钱的米就自己就觉得，哦，对，几多钱吧，俺们说天天大厂加州市里，俺们说一米就卡三不起了，不嘞？啊，俺其中对呀，这是钱米涨钱，米开吧，开云南了。加个兄弟，香蕉出手了，
0: 如果讲呢，嗯，修过不咯？
1: 热了，
0: 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呗？我到底，我都吃点什么 上班站当下班站那是当俺们说的吃个吃下是那冠军季军亚军是他的业绩呢按他们你不送不死我当俺们说他的三个他们去吃他先把按他们的你不的战斗就差别对不对这单忙去按送不得西北的这个吧这天呢送不得东西就怎么过按送不赢是吧他西北的这单忙去给这里这个做强的啊比较比较做强的优秀组织强成的这一类那是好了
1: 下面提出的我们是你们都养家的关系不是难题这个名字看了落着是难的波罗英巴球迷
2: 菠萝鹰吧。球迷。
3: 特里又吧，边裁。
2: 而又吧，边裁。
3: 更去冬瓦，铲球。
2: 更去冬瓦，铲球。
3: 苏尔伯，角球。
2: 苏尔伯，角球。
3: 古祖修瓦，球门球。
2: 古祖修瓦，球门球。
3: 修库波罗，香蕉球。
2: 修库波罗，香蕉球。
3: 国修瓦，头球。
2: 国修瓦，头球。
3: 波罗尼尔切，控球率。
2: 波罗尼尔切，控球率。
3: 下季子瓦，帽子戏法。
2: 下季子瓦，帽子戏法。
3: 森雨烈跌吧，爆冷。
2: 森雨烈跌吧，爆冷。
1: 怎么能给推荐给干杯？特定起来才是咱们大家响应。俺那做姐妹来才能养家节约。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꿀무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톱

삽소 망웨 차자 친부 법이나 리주 체거 요시 하과 주여드 차시 체거 주수 차자 법주 체거 리주 양스 튕고 요리 배자샤나 간수기 죽주 리주다 스트랑기 인쇼 롱기 리주 소니 창매 하고 왜 뉴스 섭치웨 비시지리 랑리게글리아 리주기 시긴 체와다 튀마와 도수 체와지게 개주 되요리 리주기 뉴스 섭 하장 체부 유자 近年 DTMR 重组的熊人三不所蒙西之贵多罗瓦的各行李呀甘卡县呢朝中别提干预务要是你呢也呢的出桌子的长达里呀多东归于我马斯各这个嘎姐美国里呀出了东归要是苏内的卢布托比亚里呀东归要是米尔措施的车龙劝你要马是接着明的西面忙不及苏归要是 一年里日日天局部一年里的马顿狂里啊得是切度别大约不得别呢查家婆别局里拿落了超重难年美国的这段这位物质切不起差异不得超重难给去年马恰不得去拿落了读书的当家忙不这一步要紧熊人给说你嘎嘎样呢听个是运气为日日天续月事查家切不婆别急了日日天你要紧 能做地的团亲，日日团别两个月别，年半多，同算七个月去，七个月要的。可是，日月都约不赢了，日月个两个特别够不了，天么年多，日月个小年个多少，别过不来，抽熊多，皮个早晚的要嘛的。到底看这设备呢？日月个牛在哈江个用个月子，每日月个我俩陪同嘛的，推送所三百两节。 俺们这群里几个嘛的，人家准备去开发业务的，超过所有边界去，至于你最多都空出去不的，你也是想打充电师兄的，第五大充电的年上需求不的了，第二个仍旧通过钱不打，也能拆给你的新图单钱包，年上需求的，年上需求的，就准备推荐的三年打个人新，至于你最近三不需求不过的，仍旧你最巴的打年薪，等于有不赢了，起来开别拆到年个人家去多的，日日三的别准给厂家不别出去四十个月子的。 第二，如果人心切我的，都是有钱不要的。长美给这点这些三五年过不的，物质钱不缺呢，托啥去？厕所定价贵给自己的脚挤不得些。